0: 你看你，这种龙青年轻力工，还见龙青衣。
1: 军队吃着，腿多东边塔，各支四句地内三支旗。
2: 军队三军儿，忙催团练所，军枪都飘微信地内前。
3: 他的旗子三五粗白，立身地内，平常龙城年轻力工，头盖龙城旗。
2: 三军儿，军队军枪斜白，立前沿。
4: 你对三个别蒙西布呢？三个别，也看明在当中。
5: 三个别，也看明在当中。
4: 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别，也看明在当中。三个
0: 계급 섬류 다 룬주기 커섭이 라도 카바기 광재 티웨이키 레니 칸의 펩시 계급이 커섭 야지정 룬주 제초 터시러 월응학교 조교 다 켄친 능신러 월 시동 계기 니시 조교 시브제 낭투 중국 지팅키 레니의 펩미 루진 능조
1: 중국 지팅키 윤지 라도 카바 城西 야기러 딘자 유라 서장 코규디 카바르타 안가 마우에 레츠치라 슝길 인지세 슈츠 롱스제네 태동년람 칸디르스이처 카바르타제 기가 르지치리 지거스이처
2: 신조링게 공감사 탄데키네 한데님의 총네 변정 롱칭인치리 콩 표게 롱칭키 생규르 권도 권종 시비에 치리를 첸세 남바그 슈기 말레진년 슈키 이시양진이
3: 자탄데비 생기는게 공감사 ngani thing de le zeni zhu shu ke bian zhou yin thing de seng zhu gu de gun zhong xie bei le zhen nang na ba zuo ru jue dian zuo yi zhi da tang seng zhu gu de xie bei nang zhen ka ni zhe zhi xu yue
4: tu dou sa bi dun gu yi kong zhe di ne cha
1: zi dou dian bei pian zhong ge pun yu di na se
4: seng zhu gu de gun zhong seng zhu ki pan zhe
1: seng zhu gu de gun zhong seng zhu ki mei long
4: 他的契机 30的地 全中龙城烟城里库河外龙城里三九六七三九六本对昆雄写的是
2: 新竹林街 我们来No.2 九天作为体战西边南城 新西纳罗纳
1: 昨年七个娘娘塔比丘地不地内体战三步七三九六本对昆雄里城起
4: 九天作为
2: 七张郎子人孙林杰听地九天作为七张西边南青南外路过巨土盲区天外主盲给森这些西溃被宁之重杰则于总曹华荣相图盲片南昌松就索松团局切别过宁真修银重队来天如卡卡中二把重作如家队切村宁之重杰的则于总
3: 차와롱샹키총대레지베양타베시된레지다와조부타락다르치베롭종롭소띠띠비네 重队列团了那么三百多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元 ki jata so kangyang mei bar ding chaba babrim xin dol hongwa so ki ne zui tuyan tabu yu. Tena, gyundu yu mi cho chiri gyu bar ding ja gi ngu mi gengi qingpu ding gyu yubshi. Chongdui le dunru ga ki tui zang tu gyu ne mang cho gi rishu togu yu qi gup. 총주 리람키 수르투 작제 첩도 찍듯이 갸주티 로거키 망제도구 안 당부로 땡기 제범하세 총주 올린이타 당유 팀이 뒤쪽기 망빈 샵슈 첨진토 체듄 심주 다주의 총도 초디 알레키 주시타 알레 규제뉴조 망의 토담 춘진소기 각제 튼진 리리신라 십도루 체네 돕쇼르 지동기 알레르 구디 당시 알레낭 쇼킨 유미 민용어시 키 곡송 찍바 덴부시 유베 치수 차바퍼급 리람 토규드 심제 치군미 제 뇽조르 삼미 셰유시
2: 푸기부 파르믹체르 시초네 상다 총주 사네티게 정충 추진 튕공라 데네 총주 냠데 변조 덥치르 동와타 망조 타니스네 레슈부 파용와르 구지 체바르미데 추진갸세 주강키 부제 토르동 림보 남창라 뉴슈 유구구디 동와시 티나 총듀 레튼 루카키 망스위네 창키 레라 창웨 지괴라 진돔 규르괴 체네 총셉기 링네 유고 튜레 피게 동아르 쉐디 균튜 척베 튜레 남찬나 데네 총셉 타르게기 멍시 덴도 당아제 어준 토니 체네 로디 레르 준비 고네 우주 쉐베이나 망츠 두구 교부 준괴라 피베견 덴부 준괴 차와 롱샹키 남찬기 차르괴 타 어준 십실 질렌제기 규림 시부르 nembu chigui thakyongi, mangpi mungui changmara todami yabu thang, erjun shibji changmara thamzin yabu chebzi. Longpu chongzui goksong kyangki namchang langlian dargu chubi tuin chamsu, chongdiu le tuin rukaki sayu ngui su, tige erjun gyujie chomre rinkuang thang, tixin rikui kimitabla dine genzhen chebe mani tido chedi. Namchang gi ngunzi ririxin sejui thang shib chasu dongwa thang, donggu kaala chunzi nembu chiba, mungui pime du joba thang, kengjung donggu dingu tajidu chene, mangpi mungui changma kochu sara dongtubi genlian chebzi. Chawa Chudegi, Chuangsi, Targye, Dong, Gyosu, Dangwe, Gorne, Ngozhi, Shubayna, Rika, Gnam, Changla, Guidi, Nundin, Dongwe, Dewani, Dang, Zu, Gyong, Gni, Chita, Lejibata, Mangcho, Simba, Jigdu, Jiwar, Tuyu. Xiangyongi, Chuangzu, Kaki, Chuangdu, Le, Tunru, Kata, Chuangzu, Ulingi, Gye, Chinga, Dangyu, Tumijie, Le, Chubi, Nam, Chang, Gagzui, Ki, Chigu, Chinga, Jigu, To, Zudi, Legu, Kaseta, Leju, Chesi, Suyne, Nam, Chang, Changmara, Todam, Chigin, Yubata, Changmara, Degu, Chigin, Yubi, Gilin, Chibri,
5: 洪东重罪当元唐浪巴塔与美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国
3: 宋之所宋,天居切别过,你的重结了,在于从曹王荣相图,盲批南昌,宋之所宋,天居切别过,你的学不提示。 제로 니통 때문에 유시 생활을 진행해 손발을 하사 통계를 청관 주 초도 최종 대내기 정용키

0: 캬봉낭 세시 통배 종진배 초대 조종 대내 천된 진키 족대 리룹 통마라 체내 지역구 소부시 청관주 초대 조종 대내 키 내린 솜진 토 서거비 야체라 까르제 퇴배 솜진나 답대신 카세웨 리룹 티드용어다탕 개고 용의기 경의 소개외 니시토 모자라 체진탕 규시 체진 투도토 제명앙 된신 유비지 직투의 남배 셰프슈 거공 응아루 팀강탕 팀진주 매지주소 균두 챔바 듄키 레드베 긴지정 쿠르탕 샘자 쿠베 조롱 이렇게 내린 슈티 레도 망초라 레고 레드카 쿠림 덴베앙 비리 규림 창초바 마세 레주경 하장기 챔보 협시 청관주 초대 조종 대내 키 조린 대기 주매 초대 조종 대내 티 치드윈 닥주 쿠르탕 남한 진키 타주 쿠 권돔 쿠지 진유 쿠숨도 체결 균두 챔바 듄푸 대유 챔바 신키 제메 자드탕 갑제 자드 제단 제디 체례 점입과 조개 등주 등의 꾸지 제부탕 팀제부탕 팀빈소 미 뉴슈쟁아 레두베 체례 돕슈 대교르토 제바 데네키 가동어탕 대진키 팀으로 조르도 괴베 최저지 개념구 당리 남수 락다르 체네 망초르 뉴바 체웨 레두 냠레 토바라 체유시 다료진 등 앞에 등주 파라 초두 조종 데네키 큐 개워탕 주시나소 직동이 경급 중의 숨 닥주 제발에 주시 곱지 주시 탁주 체세네 탁주 체세 야제 등주 튼숨 심바탕 멍을 고르치 초동 초계 등주 튼니탕 저와협시 림지 양나 망초 미팅 치직탕 숨동 학점을 내린슈네 세용을 개워탕 주시 탁주 체세 야제 제주 결국 생겨줍시 로지 학점진 청관주 초두 조종 데네키 튼공 돕슈 지동 강리 체디 독시를 협시탕 십주 협쇼 제림 협쇼 이고르 모자라 내린체 진유 침부시 도지 제변 마세 타동 개워탕 주시 초두 동지 강탕 내주 동주 팅 답디 규시 뉴르주 침자소 캔딘 진유 강속비 직뉴 은이 남한 주시 탁주 제당 차니 망조키 리쇼 고직레 주미급탕 뎁직레 탁주 제바 직튜나베 동지 제바제 원교로 총협시
1: 前天进组准去偏着定地塔其任就用去重振我塞推波电内城关区秋队就用电内体让更中给总人别秋队就用电内组队给车行图局内扎索塔开不得当秋别冷路塔预测崩卡落坠界松度这位娘这批给给特朗队的我这所将其南开总塔去协助学生给都西塔落中起给了内连续内秋队就用电内给前天进组准去重振体城关拉连内 将永给念句拍的人心歌声乐视他在城关区秋队就用的那期城间间期歌剧归宿时前呢陈刚给冬季来的他盆将用着冬季所给马拉囊镇前的给我谈最新茶道日学堂经济冬季茶道内给主借给个人师部茶道内中年期的月 华为真迹APP堂 滚通联系所给来的了电内云电国系车系人流间堂通融间图局吧堂 成日了点呢，时任就讲停了间期，取在投入间点，电价区系团在谈，都是了团员，一个人我家头就为了住区系长波节，送钱按月头不谈，给我谈最新冬至期在谈，忙错冬至了六一春节，电前期团交来取节，托东送按月出呢，时任期制作就讲了按月渐渐期偏在团员不是，第一准备。
0: 俺村民有呢，秋队就用点那天忙错给一切切水切别给瓦塘，最新些些，他们实际行动按照计划去给他引些些多。三六一，看了那不就先出不停呢？过去图给瓦塘最新那错点呢？先出不先快别？他是从一个城关区秋队就用点那了，今天切别过时，天天生就是关注观众去酒店作为调查级别能参，寻找大家效应。
2: 喂，姐妈，快出去接车了，小姐。
3: 卡几呗？朱六呗？朱六好些几呗？
2: 啊，第一。看
3: 叫你俩开发动荡，你不得参详。中国古镇街开发动荡啥吧？哎，开发动荡，千万莫说的些。
2: 三九干燥三味，汤色一个。
3: 羊汤三九这味，样样一滴苦。
2: 满嘴土内另味，满心给不着。
3: 作为你们九龙门别，管三七多啦。
0: 他的契机三十不定，本就龙城烟城来过，票盖龙城去三九秋队列车，三九官队官军写的是。
1: 三个零件，谈到看那村三星百里村地呢，本就龙城烟城来过，票盖龙城去三九官队官军写的，三九路秋队列车热。
0: 三个零件，列车第一线安检拉趟，边角你奶奶叫，旁边窗内连接村，你啷土，你就休息月。 샴라 생길
1: 이게
0: 최 모티브 체 안주리 센신나죠 그 수고인
1: 샴라 넘버 2 생길로 군두시베 낭첸 센신나로나

0: 나래 나조 더긴 차디티 세브쇼죠 허바 제가 또 주인 안조 직 팀준 알로레 더스 총리 팀루다 머튼베 총리 진예디게 팀루다 머튼베 주기 진예디게 더저는 나조나 추디어레 나조 더담나레 다 제가 제가 다니는 장신 라하스 있는 페이바 인유스님 버헤저스 님 다 제가 다니는 셰브나 디지티게 간글로 나조나 추디어레 딩어 조 다니에데 세브쇼레 제가 디인도 디날이야 디 춘진나야라 녀저와 당부터 셔봐 다 저분님이디네 추고 디직디게 다 탄다 즉 최심에베가네 아직 토고에 매베가네 안다 마가베가네 중룸 간딘지 배주 제죽뒤 진제 제주인도 디 가르스네 디 디게 기 추고 디게 기가 최시된베 레고네 튕겨 추고 해마레 아주 디 슈다 책으로 와 직디레 니어디 가르스네 디 기가 그 체지 체진 튜베 안에 체지다 튜베 주고 있는 디게급이 체진 튜베 깔자 날 열어요 말해 디 전다디 주고디 전다디 그봐 만화주디 개가는 신호스 그봐 장비인 신호 전자디 전다디 계급이 체진다 튜베 깔자 날 열어요 말해 깔자 날 열는 거죠 주고디 직거리 도덤 속에 더거 욕심도 나 두그래 아니 안다가 두그래 아니 안다가 두그래 슝롱관 조교 초가 톱다 예버든지 차 조그리 사단 디인디 니버디니 디톨이야 가르자다 디제간이야 디 체시다 디제간이야 슈다 체고디 니버디 대배 개점 차디야 얼다 먼저 디 매위는 주고 근주문 주 직샵다 체면 좀 되네 쇼한데 로 톱자 촐라치면 아니 가르스는 된자 샤모 카지 콘투고 여러 카 직 튼두고 말해 그러면 가장 아주 작봐도 정유미리 사직원을 찬 뷰리진의 체점나 샤무디 마코야 가서는 샤무 파주 콘레 지그여 말디 뷰리기 다 소베릭 내서는 다 굶시스 날라 샤무 사베스들이 나가가 유브네 디 두 중이제여 말샤 샤무 쪽으로 제가 지그로다 강벌에 곧 고쪽을 열었어 딱 그죠 다디 계제된 거네 이나면 나다가 좀 미셰 도움도 다디 이제 금시스 차제 아니 미 권조 샤무도 수수 공부 말아 봐 제가 딘제 손자디 샤무디 권야를 가고 매우 딘제 관리야 차디어 디는 정이게 레네가 유에 관리 미마스 중 관리 가지고 전부 가셔 딘제 도덤 촌초디 촌디 관리 내주 이제 다 김제 가래 샤무 마호야 김제 가래스 우리 가지 딘제 촌디 관리 팀도 아주 내주 이제 신유이로 봐 이제 신유이 다 도좀이 좀에 이제 다 내주 근데 이미 또 시작으로 봐. 저는 디인도 디토리아 직 주고 디 다 체진 가르자 다 튕고부 된 아주 딱 구주 직체.
1: 그렇죠.
0: 다 네가 수다 마세베 권을 나가는 뜰래야 거리 어마르다. 수다 체제 아니 진에 장가 되게 마 어용 것도 뉴용 것도 드네 초기엔 체제면도 뉴 초고 말해.
1: 그렇죠.
0: 다 초기엔 체 이 뉴산 뉴산 네가 딱 구로 봐. 아주 냄비 뭐지 템들로도 안급급시 최고를 뭐지 출시다고 그래 급자 장갔다고 그래 링제 상자 토제 그러 봐.
1: 그렇죠.
0: 네가 강갔다고 그래. 그 격자 여러분, 네 이내 체진도 튼두게 찾아낸다고 그걸 들려 교수 체비는 템들로 두고요 말다, 여러분, 제수 제수 다 교수잖아. 다 주고 네가 려자다 체진 그 가자도 튼여래 튼여 말. 이게 수입 네 레고디 튼여래 튼튼 튼자도 튼여래 튼면 네 니부디 디나다 주체 여러분. 다 숨부터 가르치는 네가 튼유나 아니 중도가 더고 겨버렸다. 중로가 맞게고는 니를 토고 있게고 거리 도덤선에 토고 있게고 걔도 두고 먼 곳인데 나 거리 도덤선이야 어 두고면도 쓰기도는 델이야 거리 도덤선다 제가 체제 라가 야친제 로바 기란 공수 야친제 먼저 미게다 저가나 두고 되게 유마 고난을 잘려나니 마땅하지 완전 넘기자가 된 류세 통도사 좀 해봐
1: 로바
0: 이게 믹스에게 두고 딘데질이야 마이온제 이게 따로지 완전 미게 마토가로지 완전 단다 디고다 딘데레 감라 두고 되 토가 주고요 로바 주거든 전설에 더 가지고 그래. 때디 나는 좀 시주 된제디 제주고 여러 봐. 보통 세 가요. 또 세. 차례디 군지 난 쳐거든데. 제단디 슝두 가제. 슝두 가베 제리아. 제린 튠수 가르자 튠수로 봐. 계급 제시 된베 레고네 소르네 튜베 주고 레샤. 디 인자 아니 슝두 가투스. 슝두 가투는 안다드 가투스. 안다드 가 차자 신의 슝놈리아. 저기고 톱단게 자된다 튠스 팀에는 먼저 루천 연저서 슝놈게 저기고 톱단게 자된디 자된디 들이야 도그르던 거 같다 또또 신나 안주 단도 진주 침로 나 자든

0: kachin busum yorba ta dinal ya ta langa shunglum gi dojo toptan za den di dinal za den chi chi cha de yore
1: jobal
0: jwa ngzo cheta di indi sum bu dinal ya to se che dojo toptan ge se gi mi to chu chi ta si bu dinal ya ta gu mi ta ta temdo ga to shu da che che gar cha che den tyun sur ba gi ge le gu ne re sha di ge indi temdo ga su an ra ga de ta si bu ga re sin gu mi ge kor jo ge de su gu di che ore ta ore 주거디게 과과 샤초 그래 로방 안 좀 유 자가 타니네 덴즈 덴즈 외란 사치 쓰거든 와
1: 로발
0: 어디 로드윙게 또 카카세스 인소스 다딩 아주 초범 뒤 데벨 디날이야 건주 레가 친이 파츠디데 카셰 리딩 요파 오츠 오츠니 건주 딘데기다 도덤치니 건주 디 총리게 첨부디 도덤치니 단데 레가 친이데 민도가 되죠 파츠 오 샤스도 건주 락도 가봐 건주 사지 찍을 라 때문에 건주 락도 가면 냄새 디연유 차단 샤 샤초고 동안 데미 주니 슈 민도 디 건주 당내 찍 내면 내 샤초 초고 내면 아니 연유 야침 쇼지 샤야 동안 제가 정이 지 레네간 유배간 야니 건주 룹주니베 람도 그봐 디미게 건주 파고고 연유 디미게 건주 링고기 비기 주제 속에 쳔버스스다 디 pēmēgū kāsā kāptū dī gyūdīgē dī dūdū ngār dī gāni ya lēnē gā yū la pīgī tā gēng kēnyī chūnchū jīn bē gējī rē
1: āni
0: dī ngā dīgē gāngā pīgī gāng shāyā khurī yā mārī chīg nē līngu rū nīgē dīgē lāngā gāgā rī la nī nē ngā dzū chīg lūp chūng tāng bē dī lām dū dīgē dūdū bāt dī kā dī kārāsā nē dī ngā dzū dī lāngā gā kāsām gā dī lō gā jīn zā dī gō zā dā bē gā dī gā dūngā dīgā gā gā gā dī ngā rā rā gā jīn kī chā dīgā pā chū bē dī zāng mā chū chā dī shā mā chū hā sū mī dī sū mī dā dī tāndā chū gō dī gā zāng mā rā chā chā tāndā yun yu rā dūngā chā zāng dī yun dū chā zāng dī gā gā chā shī dēng yu nā chā gā dī chō gī nā yu nā anī khun chū shā yā dī khun chā shā wu rā dē lī yā ngā chū dāng nīm yū lāngā sū lī nī mōrī chūk sā nī ngā chū nīm yū dā mōrī shā wē rīmbas chā chū chū chē gā nā ngū lī ngō mē dā chū chū chē gā yu nā anī gō mū sūm chī dā kore tāng bū nī wā sūm bās chā chā kore sā gō shī chā chā kā shā gō mū shī chā tīndā lī ngā chū gō dō wā dā chū gō dī gā lī chū chū nī shū chā bī shī bē shā shā wē di ngā su dili ya samlu chi mātāmbi na ani di nā liya chāngdiyan da rūwa tōnyum
1: rūwa
0: ani kāsai tīngsai siyā tōtam sumiya rūwa
1: gōngpa
0: gōngzhāng da di rūwa gōngpiān sāchi
1: wā
0: diga ki ngā su diga di nā liya chik tānyā di da di tōtam di tūngu guya rūwa chāsang di nā liya di shiva di na khuncū shāsai diga sācha di guji kāntas chukurai shuwa shaa la changa kazi shaa ure, shuwa nubla changa kazi shaa ure, ane shunglam kandis shaa ure, kwa shaa ure. Lamdo ne, mi chubju chilo le, mendo lamdo zaadwa shaa ya kuri omarda. Nganzo shunglam kani giga gui, rimju chimlo nani, lamdo sidi legun chi gego chi diya chi chubi inele, gego chi duen chubi inele, dili ya kurim che rishu shuguri, dili ya ceshi che che, lamdo mi chubju chilo le, mendo parda lamdo ne, legun di gyagwa pataga mi chukju chilo li mada gyagwa da gwaadun chuk marita. Di machana di lamdo dili ya lo mao pao di mada paan chukuri, mada kha chukuri dili ya chukwa cho da sum shis chende zomu yungu ruba.
1: Ruba ruba.
0: Chata di yin diyo shiba di yin di nal korcho da tingzhe chan ruba.
1: Ruba ruba.
0: Tingzhe guji di nal ya yagwa machebi na. Ani di nga zo todam di yin tibay yagwa mehbdiri cha di yagwa. Da ngaba di yin da Khorjo khande guji chungsu na, ani shine guyu gu todam da di nal ya, todam nal ya da guri. Da guyu todam sin, khunzu pechu che che, da shunglongwa nal ya chugo di dos pechu che tu di, ani chugyo gu todam ruba, di guyu re. Da tung thay da jing thay ruba, diaga na che na, mara sha, di chugo sha di jing thay che, da chugyo di khar sin, tung thay cha di ya ruba. Che dan di todam di khar sin, khunzu di glim di. Tīnglēm tī chitā nāla yī nāntā, khuñcū Khurāntū jī lōk tūyū kī, khuñm chūkū tī shōng yīndū lōk tūyū kī nāna pēnā kēchī shē yō nī chī mī tūgāy.
1: Rūpā rūpā.
0: Tēn jī yū yīn sī tūwān kēgā
1: tāngyā,
0: lōk tūyū kī tāntā tīndrē kī chitā tī, tīndrē kī 직 다 조선의 집하다 이제 이제 같이 이제 시행으로 나자라 레왕스 이름은 주고비게 셰두 샤세 여기서 샤 디나라 군자 여기 개발신 있었는데 샤무 된자 샤무 파샤세나 파 여기 샤세한테 셰디 이거면 누가 이제 디나리아 에 디 구규 나로 페주 체인도 아니 럭두 그게 직 토덤 코란주 에 직 총예 챔베 디나라 디치자다 토덤디 요고레스 디네 칸가부치 로바 디는 아주 그 틸렘디나 추구 코리미베 틸렘나 주주다 카이엘 네제 쇼옌 제 주주 모델이야 독전 도마쇼 델이야 로 마우네 게마쇼 볼바 주주로다네 게마쇼 디메게 가주면 주 샤마쇼 와다 디게 다 명실 데네 있는 미직레 민도 쉬는 추구 말이라 미니 숨스 대베 쉬 제주 제초고 연말이라 미직 쉬는 바마서 디네가냐 잘하면 잘하 유배관 미에 미에 디나가 쉬는 디 디나리아 도스에 쉬는 거 조사 도주 가는 디나 군주 디나 쪼르다 지자나 쪼르 도돈나 쪼르다 어때서 디나 디나라 생각에는 시규제 디나 초보 디나 다 고주 난행길 다 쇼도 니저 봐 디 로제 춘진 쳐르다 로제 춘지 열에 로제 춘지 등 아주 짐지 도돔 침루나 가렸었네 아주 로추루 시그리 코너미도 신청을 요 말에 로추루 시리스도 아주 있다 토린 룸질 루린 당분에 체는 쉬어야 열었다 도도 신 고중 이상 봐
1: 와
0: 팀인도 룸진 봐 룸진 뒤탄다 머리 룸진 로메 신청을 말 단당 아주 소방 거 날 부구 로추 뒤 챙겨든 데가 싶다가 쉬어도 동안 예상 아주 뒤날 교기 날로리아 다 아자라든지 교회 단지로 봐. 다 시로나 단지 디구나 부부터나 디게 부부 싱하든지 주거든지 배 시원제 디구나 파 주주도 아니 건조 러친지 순자 제메다 자니 쉬는 거 동안 한 디치도 비게 미 뭐를 다 주그래 아니 뭐 부부도 시원해도 지그래 아니 건조 더봐 여 말에 건조 염려 여 말에 건조 심벌 여 말에 건조 수불 여 말에 세상 아주 디 아주 지 부부디게 있는 아주 지 매개기 마음배 지다 저버스나다 미리 그러버스나다 지 기가 메다스나다 당 아주 넘 기진님 부셔들 여러
1: 바
0: 다 디게 디게 숨 숨겨 채고래 채고 말해 숨겨 채는 수 채고래 안주 카네 안주도 와 이그레 자제 내 이게 레마버는 무지나 이게 참 보시는데 집에 이게 니 슉 참 보시는데 잡으면 동어 돌리게 명실에 가서 제마 터비네 디 던다 제매 차대요.
1: 시산 시산.
0: 제단 디나리아 로제 춘진이 녀들이 디나 슈유 로추루 시리 콜미도 션초 요마. 디 팀루 딘베레. 제단 안주 거비 부부들의 비게 리버가 다르더나 안에 밤에 무이 밤에 길에 녀모 부부 동샤 녀부 주 동샤스 녀놈들의 셰비나 람부부 랑가 된자 도덤고 대구 라는 요리 라 팔로그 젠호 사드라리 개가 되는 셰브와 대구 르바 디 지난 요리 아니 kaji ngan zu labdai kinlaa ka lemindu sande ane labdai kinlaa ka kanga mi bugo lopsu kiawune ane labdai kinlaa dinde ar ting marwa bugo re kinlaa re taa tuku marwa chetan di yin du di nali yaa ngan zu degu chi nian ala le kimzaa degu da antangu che nipa di labdai degu che rwa sumba di ni jizu degu cha de yore jizu degu rwa jirka degu chetan di chupa di na lopsa che taa dunba di karasane chugo di rikdige chongyi nangengi todam tandanya chongyi nangengi todamsane da Kurang chongba digayag namgyu da dinali ya gasane yun wei shigiri gyaga tanyana kunzo yun sene chongyi rwa digayagi wei hu sene da digayag sungyab chingi
1: rwa
0: digayag sungyab chingi kunzo kaji mangsadine pa o jaya o judu gamlo kolun sum gyablo maa pe kashi gaji chay chugdo diye timlu da gaya diya warita diye timlu da gaya diya warita 그런저 어 이제 어도 간주직 지기 간주후다 지기 있어 남버스 띵거데 등어 털 란노웨가는 란피기 어도니데 란노데 어래
1: 레세글라
0: 개블로리아 시제가 전에 가세게 작도 집제 제로니 동안 옛노데 어래 디 팀루다 게데 디슈크 챔비 게데 어래 디 두고디 가래 디 어드라 디엘레 템도 가민도 라딘데 어도 그 작도 게디 어초래 어초를 제초래 초말해 봐 안주 뒤쪽 안가 직노도 니노 숨녀도 나오며 디콘조 어녀리 디도 콘조 파주 직녀에서 나오며는 뒤에 노된 견들이다 짐루다 챘나 아마 아주 뒤에 토덤날 추그래 토토그래 아주 그비 톰벌라 남대마 톰 야가다이나 샤부제르바
1: 르바르바
0: 빙게 오죽이 레가치 이제서면도 동원데 디 너야라 너야면 수 통고래 수 통음 치고래 르바 디 세브셰 통문도 제단 디 인도

0: dina lolia, dumbadina, chungye nanyi ka todom na lolia, jingne wo dike chik chaya da, nina ina, dandangye lok duyugi dina lia, khunzu koranzu karishye gu yume, koranzu na lolia, dikasa da, todom tsamba ya, khunzu jeba kanche che gu yume, dezo kanka di che gore, khunzu koranzu jigo nganzu dinze chik yu tando, chaya yu mara, khunzu tsu yungze, raba, genze tsamba, jimze tsamba, timiigi sishungi tita tsamba, timiigi, dajon nyenjo ga tsamba, raba, dinze tsangmaya jiba cheche, dinze ki todamda dinze galiya, di pazu jiba che gore, di ina nganzu di na logi, raba, dunba tse da, raba, dina ina geba di ina, lukdu tsamba nyatanda pechu che yundu di na liya, lukdu ki tita ki dinze ki, dajo ga tsana da tita ki, tingu ki dinze ki, geja dinze sewa che goya di, nyeba du ina, di inji minji gore. Anzu qabri jigo liya, denja shama kwenla, rahan jala lewa siya jigo mebiche, rahan lo dinze ne shun chogu martas, lo chunju ga bagudun, lo chunju ga duchidu, lo chunju ga bina lo chunju malun ba di shun yundu, di hori ya dama tu ya dinze ki, di sogure. Kuntu lo chunju ji, rahan lo chunju dama mi dusche, geji di shebe, di yusung, ya danga du dama tu ya dinze sogure, di ma suyabi ina, tanda dus, dinze shun chimina, ne ju labi ina, ani kuntu gen yore ya mire, anzu ne ju lani ginze zaju chidu, ani, 초대만 손에 조금 하나 템브랑 좀 따고로 봐.
1: 따로 봐.
0: 이 맛에 비나 아니 비게 모르다 동사 칼로디 긴데스 제기 된디 아니 가지고디 뜻디다 쳇브르 봐.
1: 세다 세다
0: 디인디 디톨이야디 예베디 안에 디제 셰지다 고카 고디나 디날이야 다 토덤 스위치 그래 가지고 시중 침배 토덤 수레 긴데 토덤 침바로 봐. 저동 인수 주르 봐. 김이기 김주 토덤 침바 지디 봐. 지디 김주 토덤 침바로 봐. 저 저동 인수주 저동직 로바 관리 로바
1: 로바기라
0: 디네 디미기 로바 난조 미마스 슝기 지자츠바 宣传 로바
1: 로바
0: 디미기 난조 지 사지디 요세 디구 다 디구스는 난조 언연랭가 열이 넘규 디구나 셔츠 쓰고 열 언연랭가 쓰고 열 당아조 디날에 딘제기 디구 열바 디미기 난조 다 난조 샤오추스 시그르 갸가드냐 디게 데조칸 디나 요스 데조 간제스 체인 것도 데조칸 디나 세우고레 게디티 디나 쇼주군 디피게 샤스 디피게야 지그네 전다 가고레라 니네 피게 티게오레 숨네 혼자야 피게야 치자기 이기 피게야 다테오레 디마테비나 야쇼 곤다이바 유샤 아니 부구 나오면 디 컨슈머 주 샤스테 고음정 퇴부터 부구 나와야 말 밤에 라도 가는 주고 여러한거디 나디 인디 디달이야 나조 직디국에 디나라 토나다 토다 체고리라 망조 큰 용거 신론과 저녁에 델이야 그 디나라 저 마단 때부터 토다 마단 때에 라도 가바가 파티 입장 아주 냄비 큐이 있으나미도 디네 갈이야 야 태된 저었다
1: 레세
0: 디네 있는 아주 도덤 챔베 디날 파 도덤 채워 파 피베 지자 채워 파 피베 아니 다저니저 쳔베르바 만조 르바 메티 스그르바다 다저니저 쳔베이네 딜리아 캡타 쳔고르다 개똥 그 캡타 르바 보관 르바 제가 되냐 딘데 치토비네 아니 디 카 주브디네 와 딘데스 쳔제 디날이야 난규리 쳔다 디 인두니 디날이야 디 추고 디 리디게다 카직데나 따디 근데 지나 삼대 세비 유지 말던 건서 칠레가네 레가디 챙겨 손자 디나르니네 디나르 카트리 가사 사고고메 세베 디나로 드린 디나르 카 추즈치도 그서 개제도 슈샤 예스 디나 지다 장매 디나리아 돌레 유바스타 장매 토나 유치 장매 토도미 유치 마세비네 아니 주고 조조스 소리 좀 년도가 도덤 지금인도 견제 도덤 그 챔배 도덤 지금인도 아니 레고 다 챔배 지금이 제일 조조비나 뒤 다양 그래 요 말에
1: 시자 시자
0: 좀 나 딜라키야 요 말에 내가 저 단등에 되는 시민이 뒤 지르기 좀주 요제래 지르기 좀주 요제 뒤 먼저 단다 공고 저동 그 판초 세유 뒤나 최대어 레스 지금 좀주 뒤 최유나 지르기 도덤 거래 장매 도덤 거래 장매 도나 거래 장매 뒤날이야 도덤 제 마연 배는 아니 먼저 미마가 총계 미마가 도듬다 직접 사지 매면
1: 그래서
0: 이제 부지 뒤 단야디 튠토고 말해
1: 내가
0: 뒤인도 뒤털이야 뒤는 도스체제 저거 예스
1: 레세레세 도스체제가 걔라게다 직 코너야 냠슈 글로그 박바 티 권의 체제 정리기다 직 로망기 내내게 냠뇽을 다 제일 다직

0: 디테일이야 만조 짐주기 디 초기 디나 슝니기 지기르창마 정니기 다지 글라마랑기 다지 섬시다데서 최고되나바 나 슈인기라 디가나즈 총결기 고류리 총계기 된자리 된제기 텔라 직컨들로 그래 편법 첨부 없으리 더제 난기라
1: 글쎄

0: 정아 모조님 이제 후다바다지 주거 갈래갈래 때 도비치 인산들 그러.
1: 잠깐.
0: 긴지 여위는 침로나 긴지 여위는 정갈래 주규래라 미리 때 규래. 긴지 매위는 정갈래 조마래 미리 지라태 말했다.
1: 레세레.
0: 어둠스리 제단 뒤 인도 긴지 뒤 빈준 일이 열이라. 야 개디디 그냥 단데 뒤 주부 어지 유하는 어심바. 단데 도담 치지 뭐 계신에 제 뒤 가르스니 규기 날 도담 치기 뒤 있는 배들 링룽네 시기동아.
1: 잡아.
0: 다이네 뒤 배디 아니.
1: 세금 치다 배워
0: 줘. 세금 버지 매스 러버다. 더 넘버십 지금 있어. 시에게 열다. 나는 사고 그만 하셔야지. 지지다 심이 고비 때문에 차리셔.
1: 좋아
0: 심이 통해도 지지 봐 예주기. 아니 심이 지지 차단 라키도 그만도.
1: 시자 시자.
0: 이제 내다 르샤다 단다. 모조 러시아디. 이제 그 이제 그 정태 날 대샤. 차단 인도 이제 간 인도 간 저 도담디. 단다 예 사고 그만 하라디 도담 치단 근데 최고 유명. 토큰데스 제고이미 체팅근데스 따고 이미 사공근데스 주거 다니게 미카네 이미 따고 이미 디콘이야 근데스 제제 저거 치고 이미 아니 근데스 제 예제 따고 이미 디게 강가 지다 근데 치고 이미 내제 사공면나 주샤유 다 드린 거란데 난 주어 어초그로 해서 주어 어초 말이 뒤틀로 다 깨야 돼요
1: 레세레
0: 지난 디날이야 토고이게 안타 그뒤 계란 그 조결라기 날 시로치 조결라기 쇼리 당부디 날이야 가르스는 시용 신트 배제국 오버스야지 이기저 디나롤 가르게도 디나롤 기라 큰유 주기 스티드르 주바야 디날 디 체크 코르마 디날이야 가르스나 산르 저스티 용그레 코르숨기 디 감라 주고스티 용그레 디 인데 기란비 디 게저기 배제시아리 겔라
1: 저바
0: 차단 디 미다 토브님도 어초 말에 Tiglam tsu shugure, togo cha anra kagure, tela laki bagwa kholu sungu laki kore.
1: Rwal.
0: Di jize kama, gyatangab ju ya yu chabe shugo, ani di anra diga kagu yorda. Gyatangab ju sige gyat ju, rwa.
1: Rwal.
0: Dindegi, anzu ceshi yorda, chetan di yindu, di nali ya, jibu oya kore yoma res.
1: Lese, lese. Chetan
0: di yindu, kina inji minji ki salso naro nas.
1: Lese, tazi chikla. Dine mungtiyu kante shuwa jile tanda, pechi taro, di tanda kanchirani tato di korangi langkor chungche di zomba ina yamina pime soro tanga ina di langkor chungche ki korda di kanchis nyawre kanchis tamzin chukre sikila kanchis shuidu kwa ni
0: da di thangbo di indesri korang moja di anta di korang da moja di zonya chishi yuwa ane moja di jivakya chishi yuwa mila dewa mila zomba ane dinte da bingya pachu jivakya dinte imina susu anta susu chu kaya chishi yuwa thangbo di anta susu nyanyi chwa anta di 기랑게 민다 기랑게 민간적 주거디간 가제 로직 시리 코그다
1: 아 레세
0: 로직 시리
1: 레세
0: 로직 시리 마코비네 기랑간이야 두 말에
1: 아 레세
0: 아 개디 기랑게 빈은 알아서 좀 정이 총접이네 단 로직 코면에 아는 은이 계속 세정하야 알리 나츠 청금도 로코면도 다 나츠 수수 디간도 스냐 아냐 파르타 테스니 가방 대진아 저용 거라니
1: 기랑
0: 가바 주파 카바케 용사들 이제 괜찮은 야투로 봐. 팀 매배 쉬고 그도 팀도 규빈의 로직 시리 커뮤니티 야투 말해.
1: 레스레스.
0: 로직지 코 지난데 가베 로직지 코베 근데 안다디 아니 그냥 거제 팀도 규디 코리 도듬솔 야지비 쉬다. 지비 쉬찬의 로니 나로리아. 그냥 뭐 그냥 민간 당부 바꾸디 그냥 민지 주거 사원 연결되 그냥 민 여비는 아니 주거 사원님 나 닝버 님 나 닝버디 미 닝버 님 템도 수수관 주거 그러봐 뭐 뒤뒤 아니 로니 주주 로니 나로 고려 도덤 속에 안다디 야디 그레스
1: 레세
0: 뒤뒤 로니 나리아 키란리아 가투 요레스 로니 여비나 아니 안다디 비게 안기 동반한 파 주루레
1: 레세 글라타지
0: 제 도 세제 세브슈비니스
1: 레세 글라타 다리 뒤뒤기 김베 레센기 직능도 신점 다가 시기 얘기라 레세레세 인클라게 직미세게 가섭 경고야 된지 아유라
0: 어다 신다메 따디 신다 좀제 능도디 사고 주문데 슈고 삼주
1: 레세레세 터지치 레세 글라노 라생글게 팅디 변정롱 팅니티 레공 벽에 롱팅키 팀주 테테 시벨레진디 신잠 다가셔기 레진기 죽동 안 줄레진의 도구 탄 갑조난 긴키 캐치웨 생긴 초부 흉라 니문에 더잖아 죽이 렌게 구슈난 거라 뒤다도 유디심지 용셔

0: 谈的你, 毕竟起, 出自救不到大事。
1: 니가르니,
2: 니가르니,
1: 배정 룽치 년칭 예궁, 배개 룽치이
3: 점종탕 룽친 대화
4: 점종탕 룽친 대화
3: 초외 법기 랭예외 점종대지 디네치 워마수블리 마르신토 미제잉리 대카르총
5: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규제 뜨모디 생캔 초보 랭예츠 녜왕 기비 스스뷰
3: 점종탕 룽친 대화라
5: 점종탕 룽친 대화
6: 자스탄템베 센트럴행게 공감상 핑디리 제난 푸기 좀바부 찬진 두린 덴진 변주 기자바당 체림 핀조 라지 좀지 경고난싱 변주 미마 비준 칸네 비준 난외 남타 작진 급시외 미집기 중어 주바 수미 담기 주문 시차와티 편놀기 표게 농진 기계 주당 튐바라 좀지 의원 삼단자네 양뒤 휴규인비 세나 유표 센트럴행게 년자기 파딘 축주리 요에 표기 좀바보 두린 겐진 변조니 표산의 세슌 투수 명차치라 동조롱 아단 개베 변시 닝쿵 대변체가 시 제식 임바 급시 두린 시차의 김투 제로 책동 등게 축주로를 구충받아 책동 등게 등주 등굴로를 가샤 익주당 준중체수 휴식 책동 등게 계주 계지로를 샵디 슈바당 칩지 그 충두게 Chikton dungi gechu kesum loru, kongma qianlong ki galyun ta zasa ki kone cholu zai. Chikton dungi gechu kyabge lu, korpyo mokju teng tangbyu gipsu, kongme genga anpian ba chung ki chakje jebe kurbun ki chertu, denzin bianju tang jeba, qingri jebar zangbata. Chikton dungi gupju kuji loru, pyotu anpian tang pyo sanye zishun ki, denzin bianju tang jeba, laryang, nyana chungdu sara, Korka tang chingri jibar tangwe, kurpung ki yugyu zhongen siyamdi sun sung to, pe yu tu zenji che. Korpyo mokru ting iba juk ji ji, denzin bianjur kongma qianlong ki bijin du chi gu ki. Korpyo mokru ki lengin yongzo, lumbu ba zhong suwa la yulu taksi zebala dene, pe le chi lo chi gu chungwa re. Durin denzin bianjur ki guna chungyu tu ne, nganji su sirchi gishi bari tang. Gishi tongmi, menchui lingi xinyin chozongba tang. Gyunmi namke suwa dine rikbe ne ka le lomnyir zayjing. Lakdo nyanga melong chasang ting sumshi zang shibchung zayba ti zumri sa zumgi mungshi sa dian chungne. Gibu mochu chakbe dianju ishi chawa tang. Nyanga ki dianju likbar xeba dixi gombar rabdu jibbe tam xe chawa le suwa ki kechi zumyi tang. Timi chapshua tang yikbe suwa. Nyansi turpu xioloka chikton sumji chukchul haqzam zamnang yu jing. Xiyang, sumta ki zanji likxie cingyong tunsang ube layi nagyan xie chawa su mangbu xik zamnang yu jang. Mang chiwa torkyar du songne taji jiegu mebarshi. Gapshiwe mirib ki chungwa juba sumi dambi rimu xie chawa dini durin denzin bianjo ki jilu chik

0: 미 탕고 중나 딜리 학버지
1: 다 줄람조 임바인 다소소 이왕기 좌대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2: 수전 진이스 그네랑 라도 페맹기 맹주기 냠버제네 세기 맹주 줄람기 맹주 맹기
3: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데 무고방장니 뒤부 베게
4: 무고방바 미네 깨뜨드니 중야게 견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5: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듄토 튀르 두탕 니수미
0: 로도 민발 중캄 최괴싱
5: 디탕 람듄 대이 댄조즈
0: 디탕 람듄
5: 디탕 람듄

0: 자산 디베싱의 남초 공감사 디링 간주 초의 남로키 레제나 회랑교조 민지카 지베디카키 봄슈 멤버 겜바살라 덴지슈 길라 감사
1: 감사
0: 당도 암질하게 길라키라 모조도 뚜시나로나 슈윈
1: 땡큐 공감사 나조 민지카기 지네데가기 멤버 바서인
0: 길라주 제주카나로리아 페바니 그수 슈윈
1: 제나
0: 이제 인트링 길라게가 졸리젤이야 조 낭도 카라스트리나요날
1: 탕예다 넘규 네도가노 티차 집에 이제 원제 내리 먹고시 통해야도가
0: 리리
1: 디인도스 많이 드리대야 저지야지 집에 원제 내리 걸로 저지체자윤
0: 레슬레세 당한 주 참외케세 달 집은이 하나 주 김잔지 기 그래서나 좋아 다 타는시 그래서 미리지 탄탄는신 계획문에 차샤미네 마음배 좋아 탐폭도 당한지 그래서 마음배다 듬부터 부지 레스에 주는 맞고 요 말이르발 디제 인도스 바이나 하나 주 같이 김다산 맛에 다치도 교용네 집에 디탄리아 도구를 챔피시라는 거 요르발
1: 진
0: 알 디제 인도스 바이나 갤라게 탱기 있는 다 드링게 레세 나올리아 주 집에 왕세 네 타 와 유베딘제기 낭토연다 딘제 체리나 유송기 딘제 인디스마이나 당통마 당나주 옌니 집에 왕자 세야디 당당의 시 집에 왕자단 지외 내 세야디 근제 시리아 고유베텔이야 언제라게 세지나라 슈빈
1: 레세 당종음규 집에 왕자스나 왕자 시다 당주 미글라소고 유도 숙차료에 등지기 레베제 겨진 첨부 기베 루친난기 롱교에 자가 민데야 수거만
0: 나스
1: 왕자니 안녕하세요. 류군기 저와치에베 칠레기 권에다가 아니야. 몽즈면 뱅즈 롱즈스 원에 농즈니 뭐 권에다가 안 제낭도 롱교에나 롱즈스 원이야. 자가리야 카도 권에야. 자가르스 원에 디찰츠다 도빈 카도 까고인데 아니 먼저 자가르스 제제 어디스 원에 아니 스틸 아니 내리 카릿 근데 준비네 아니 대야 원제 네스 제제 인데스 수고린
0: 아니
1: 이네 팅도 수린 재미나 다운 주 집에 원제 몰라디 아니 넘기 뉴트기 슝람 알레 치심비 미루 감기치 춘식이 때네 딘데 제르르도 만다 딘데 레친체 금부체 루용 케베 원제 주바 아니 딘네 이문 디 체딘 둘린체 아이나다 인증민다 세체 이문나다 고주동야 이문나다 함께 창원제 기고반 원제 저번 기제에 태내는 다 로 레고네 로 숨파나 원제 폐게데 더로 파리야 안티노니 치슈티 엔구단 주분에 원주 넘규 시도비 십자를 엔넘네 창에 랑주 터뚜네 시네다 원제디 여부지제 상응구도 간 안티 토네 시에비노 원주 근데 전단 시도비 진 원제 지레디 하정 유부지제 엔디가라 원주 제도 제제 아니 현재 예쁘여야 니부디 안에 집에 있는 그래 내 튼 튼로 먼저 렘티 제부 노비나 룸네 지딥 땅에 산다디야 집에 집이 정서디야 룸네 지딥 스톤 카체게 산다는 건 좀 이목이나 쓰 제제 대교 지금 먼저 그냥 벽소리 되는 거 지금 룸네 지딥 다 뒤지지 내다 튼배는 거네 룸네 지딥 시체네 대샤윤 디네 디네 딘데 쇼스 디네 아니 가고 춘제 모토비나 집에 땅에 다 먼저 초동정 제제 이제서 내 딘데 쇼스 이거는 디네 지주기 규림 디나로 야포모 춘비나 이게 세그나자 이제 중요한 게 그거 제전 집에 왕제 몰라디 케주 다 케주 돼야 이면 알레게기 게 죽든 치기 치기디 쇼르 페주 등기 등기게 이제 그 케주지도 오는 집에 왕제
0: 나스 디제 순디스 만나 게라게 하장 차츠회고네 당토망은 아주 집에 왕자 내세야디 대당당의 왕자 양은 중문지 근데 최고메 텔이야 세비시라 소나소 다양한 주 판매 균투 집에 왕자 살길이야 링이 근데 집에 텔이야 뜻이 난토빈 양치수 콘리아 암질하게 소야기 나서 망부지 공고 차텔이네레 편도 니제지 윤일이 섬기 딘제 인디스 마이나 파마시기 문에 차샤미는 투균 집에 왕자 살길이 링이야 뜻이 근데 최고구나
1: 치 통문에 도와 롭좀 제야 구급치 되고야 디 개지 모르도 건다 뭐 만주 마키 참네 제 부부 이제 카레미 돈다야 되네 개지 두치야 부다고 듄 게를 임빈다 도발은 건 두기 집에 지좀 된제 다야 이제 도도야 개지 무질로 지기도 건 상다 디나로네 당은 주 기운다 부디 다 로 부 콤네 제 로숨버로 부디 다 레베 차기 투주 약슈 디 카레스노 당은조 튀근기 리베차기 기갸지 게추강가 아니 로디고 뒤스마다 콜랑가드마스네 딘도완 디나노네 다 디 카레 팅기 공슈베 디순 데타 아니 요 카레 추주 아니 안에 요바 아니 디네 부부다 제미제로 다 디게 강가 디게 나 개침부지 아니 디게 다 수는 거래서 파만다 부냐네게 kīrāng kīnti thāngbōchī nā tīkā nā yīmā nā ngā dzū gīgā bīsī dzū yī nā dzā nā ngā dzū tā tūpā mēn dū mī nā yīmā nā dzā tīkā kīrā dzū gyō chīyā nā dzī sī rī shiā nā tī nā lō nē tā būgū jī dū sī sō kio nā dū sī mā dzā jā wā bān sā nā dū kā nā būgū nā yā nā mē nā tūpā lā būgū yā nā bō mū kwañ chīmbū dzā jī nā yā nā dzī kā rā sū rē tī thāngbō mā shiā nā tā thāngbō dā kā rā rā sā nā būgū tī nā sā nā mgyū nā būgū mā jā gu dū sī mā sī chē tōng dē nā jī dū sī mā pā nē nā mā sā dā gā dē yā nā sā nā mā sā būgū dē ā nā yā yuwa nā dī rī shiā nā būgū tī gē jē kā rā chī mā nē dē yā bā nē ngī mā yuwa nā nā būgū tī dē mā kā rā chī mā nē kī rā dī dzā lī yuwa chē nā nā būgū tī lū sī mā nī chū dē thā ngā lā chā kī yuwa nā dī nā bī gō bā chē mā chū dū nā
0: Andi sē amzila, anī kōla ya amzila gāi nā ngā nā zui pāmē gyūn tū jībē wāng zē tārgī gī līngi nī ya dā shīb kāndrē chā gu mē tēli ya dā hā chāng shīb jīng chā wē guā nē sēb shirā sō nā sō tē tsa mā sē yinā jībē wāng zē nē thā dā jībē nā zui dī bā rā lī ya dā kē bā kāndrē chā yu bē tēli ya ya mū tū nē amzila gāi sē jī nā rō nā shū gu yīn
1: Nī sē, dā dū sī rī shāng dā dā bū gu kā tsē chūng nē lē yā bū gu lō tsē rī mbī chā jē ndē sā ngā tsē lē mā chā dā bū ngā chū chūng chū gu dū yī mā lō dā kū wī lē bē dū shī nā chā gā ngā dī kē lā gyōng tū yā dā dī nā lō chā shā mā bū gu dā ngā chū kā tsē tsē dū sū mbā yīng lū mā dā mā chē jē ndē sā lē bē nā lō lō yīng lū mā dā wā nā chā dī nē 차트야 안디네 카레다 원줄레바 야무수 이제 인디네 원주 카레디 균나 자진데 여기 나자진데 토마오다 보고 예츠 예츠 쳇쳇 주디서 뭐 담모랑기 넘규기 다 차와치야 딘데 토네 부디 나자데 양 토마오다 디나로 카레레선 부직데 좀 메아브라치다 아니야 보고 당기기 딱 담네 소르네 딘네 보고 롭중 간나 이제 카르고 긴여야 이제 딱 이제 딕츠시 남망도 봐 디나로네 차 샤므나 당은주 로레 니만 니슈다케베도 아니 부응에 코베 투주인데야 임나다 아니 밤에 인데스 마지큐기 딘데스 제제 더 부기 레네 레베나 차쇼바 딘네 리큐나 젠데 나모 딘네 로레 원네 숨버도 임나다 당은주 두닌 잡치 딘나 로 근제제스나다 남규 집에 쯔찌긴 나서 아니야 단단한 주 그래 개개한 나서 이제 이제 니네 보고 깨지셔야 고고 무슨 이제 나서 토마오 달로 숨내로 초버로 보고 임비나 딱 완전히 지다 한 토네 아니야 이제 나서 토마오 딘달로 조지 걸어레스 이제 집에 단내다 가시다 먼저 계시긴 나서 소른데 다 이제 이게 뒤지심 토마오 달로 초내로 주시 버리는 인도 좀 부디 가서서 nungyugi da lopchung da nje kan kange che du sama anya tanne di da anya lopchung kan kange che ya da anya nje pugu le ne ge le ting so nje tho ya da den de mang du kon tu tu na chu gi ya pugu tan de kar so re le ju wang zen ne de anya ke ba chim bu chi du na
0: nas da mi la ga tu sun che yin na ju chi be wang zen ne tha chi be na chu li ne le da na ju de wa kan kan sam yu de je se do to gi da ya na
1: 판매균 추기 부디게리아 두스두룩 제제 아니 갸쭈쭈네 갸쭈 굽쭈버로는 능고베 세시든 제스원디 나로네 벤은 차샤비나 부부 땅은조 두스 야두스데 투야데 부부 갸쭈쭈츠치다 부 당고숨다 님께즈네 야 제세야 갸쭈 굽쭈부 땅와게다 님니스네 야 제스데 투야다 디버루기 되게 강가 근데 인교 안티네 부야라야 레다란디 다고 시 님께네제 더 죽지다 님시고 따딘데스제 그래 언제 심초지나샤다 세야크도란 제도스테드야데 더 듄다 님추 신내는 아주 걱정이 겹제잖아 더 게다 님응아스지 원데다 갸제 그래 굽주부간 근데 수련도도 안티나로 양부 갸제시 먼저 언제 님기 걱정이 겹네 이제 요는다 이제 디야 근데나 님 판매 돈은 제거야 조금씩 가려서 능규 먼저 근데 당원래원에 당원순부도 보고 이미 고도시야 띠지야 태도 근데네 밀어 두서 미국을 두서 제 젠제 두서도 게임게야 유 강보다라 그 유튜브에 그래 직권ium 제제 유튜브 따대는 로 년대 가려서 부디 고티 이제 세양은 줄 앞에 두스 앞에 이게 두부 배 고마 개블 이제 사도니 디네 임은 튀균도 쌤다 이제 진네 락바지다 강부지 주고 구교 겹제 되니 아니 더숨 레빈네 밀라 야호지제 담은 투지 디네 야면은 부디 차고 차고 제 야면은 냐는 걸리 제제 되더니 데 앞에 로레원에 더숨 그 부디야다 데야 돈나지 난 거야 제 디네 더 신네 더 추고 부고야 먼저 이제 부위 그래 알로 게비야 늘라베 무부주야 라포 수수엔 제 듄잼 제 싱라 게임게 토라 디네 마크도 데 고야 이제 스카스레 크도 데 토란다 디버루기 년데 근데 저랬으나 아니 디네 초버루레 교부다 수수 야디 아래 이제 알로 게무 토체 먼저 좀 라베 좀 디니베 날 이제 베 도스 꿈제 대대야 라쿠직 두스 그래 다만 좀 같이 두네 라쿠직 같이 하면 진짜 두스 배 좀 꿈제 대대야 안티네 당원 초년에 부부 그도 두스 뒤지질에는 두스마 쪽쪽지제 대면 토야 이제 시리션 안티네 당원 뒤네 당원 중립이 부부도 저야 인별로 다른 교육은 안주 야 이제 대투월에 두스 꼭두게 투월에 잘라준주든 이제 심투월에 발라 암라비 틱틀럽 투워라 안티네 수수밍 코 투워라 이네레다 년데데야 가르레스 땅호 중년레비네 도망외부도 와도 띵두 삼바 하마고야 안데 수수밍레 밍러비네레 땅호제 맹교인데 안티네 넘교인는 건 저부부 밀렌도 치신과 렌도 제 제문심이 나스 노팅네 니보루 부위다 먼저 넘교 콤보게야 이문에 도마잼제야 이문에 게지 치다 주츠지 명출의 싱글완 다 이내레 더 쪽게리네네 먼저 이제다 치그제 르몬토야 밤에 튀겨 이제기 더고 유명이나 아니 그냥 다 소소 상종 컨테이너 모부디 송칸 요리 이제 더고 유외시고 봐도 다 그냥 보고다 보고 심배 다 차르기다 되게 틱스 현지도 섬서지면은 더고 유외시고 아니 대야 모부디 송칸다 도발 직딱 제시나는 여고요린
0: 맞 코니야다 암질라가 도스 세셰남 규제 있는 난주 집에 원제 다 나즈디 있는 균두네 파메 도스 님신남 있는 보고 나주 민저웨 Turim Nanolia, the Pamatu in a Bugu Luke Dungle Inanja, Yamena, Samuel Dancho Inanja, Yamena, Miki Wangula Sogimovishanga, Tata Inanja, Yamena, Tala Lasso Zimbekosu, Tala Wakers and Wangs Lasso.

0: 你看你，人种龙天年轻猎工，来见龙天一。
1: 军队吃着，腿多东北塔，各支四句地内三支旗。
2: 军队生根儿，盲村托内所，军枪那儿推危险，地内钱。
3: 他的科技，三五错别，来生地内，平常农村年轻猎户，培养农经济。
2: 生根儿，军队军枪识别，来餐饮。
4: 你对三个月门西半年？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
5: 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
6: 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在当中。三个月半，也看明
0: 계급 섬류 다 룬주기 커섭이 랑도 카바기 광제 티웨이키 레니 칸르 펩시 계급이 커섭 게 정어 롱주 제초

0: Samja Dulin Che Yubri. Samja Dun Sam Jobe to Zuti, Jilunya Doni Shu Zulu, Dawaki Be Tingi Shu Gien in Parjito. Samja Dulin Matin like Kun Liu Dun Han Tun Zin Chu Yuji, Zo Dimbe Chebe Nang Tuna, Chaye Dumju Jibe Tanya Yuko Dun Ha, Joyon Zadun Kase Suata, Chaye Dumju Gi Joyon Jisuta, Lam Susua, Chaye Dumju Joyon Ki Lady Gigin Nendo Donwa, Chaye Dumju Gi Sishun Ki Joyon Lesu Donwa, Chaye Dumju Gi Jizo Yam Ju Chi Sutu Donwa, Chaye Dumju Gi Timzin Sung Yon Shun Yon Kapa, Jim Ginji Kase. Samja 店家, look, do you want it? Chaya jugu, tarbe donwa. Chit up jetty, chaya dumjugi, chejula, talk soon ta, jugu jay chipje. Singalingi, 2 day in your jigbe, Himalaya, jizo, tinri lot, tinchim, chikutu, chibden and 20, benjolane, mudrinagre.
1: Jizzy, you should get in ki, tiro, rangjonjo, jizo, tinri, lady, yamjit, hinzo, ki, zonier chebe, 2 day in your jigbe, Himalaya, jizo, tinri, lot, tinchim, pasara, chikutu. 다딩기 체리 데레 튜럽사베 땅게 표정 제주기리 베 슝룩한 락네레 데니 표 유린데 크기 멍시 딘토 동괴 시바 제된 조어 시바타 창안 롭친 마가세링 롤블링키 연장 시바타 개겐 치모 범람베 로빈제 힘베 완진풍 딘창네 체된 수치 제신 티 미유니 정용기 지도 체리리 튜베 튜럽사베 표기리 튜키 카조타 탑람 콩토 양다 추발을 티륜 체디 셰프슈디네 길에게 전당 체로탄 추제 토로 동주디시 체디티 자도탕 저지 송도 티네 체신 종능귀키 지도 체리 콩도 키 제유 튜미 서용을 수 체리를 슈버탄 산에 카키 지도 체리비 슝루키 레튜비 자도네 튜지도 로젠 인샷 세르기 파사 총결키 예주 레미 주당 체디 진키 체륜 소종 체도 대고키 난도 쉽죠 이신한 진란에 등재 초 오전역시
2: 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气做我这个是你现在来的天
1: 고 닝약 봄이라 초고초 니장 조그도 제타사 총결의 장점람 니고르키 구중키 종미상모 우통의 셉시 망소기 베르니 자주 비위 모다킹 장점람 투선주 탄하바르투 친공통 바바 뉴동 친킨 망와르 미니 타사 총결의 지디주 짐준년도 닝라루가 총샤라 주진키 네미 슈근체리 망소기 초나 렌지 친부치세 람툼탄 튠잠소 고르규 고르인 셉시 세모 주리치 카고휴 바바 뉴동 친킨 민용원 시키 십시의 유치 세미주주 조직이 토렌 주주 선배 바라 동기휴 대등 김준님도 대등기 레디언 법률 리지체리 년도 법규지타 리주 투주 나량 제보 마세 바바 뉴동 치계 망외 친공토 고린 도표 지도 제도 고린 지령 망토탄 고린 협공 치로 당대 바바 뉴동 친계 초 배서 공사 매 바라 수업시 남은의 십시를 내부 제보탄 체업지 중전의 주리 체업시 김준님도 바 잠잠 남니 고르키 디구탄 춤숑키 총강 박바 칠종탄 냠속항 소수 규리 박바 뉴동 치미종의 제자 체업시 박바 침계 규리탄 뉴르체리 개내당의 지림키 중재 모토 동체키 제시의 개발탄 체업지 총두카라 박바 규리키 루라 총미초부탄 고도 규리치의 미초비 친구탄 박바라 쉰바라 가부친겐초로 여름왕 쉰의 미신의 순부 미소의 도시주규 티륜양 체업시 규리진 김주니도비 롭소탄 체주 송지 체주 윤종 체디 제취비 박바 침계 규리탄 디디에 망조를 승부소바 뉴르체레 게네 딘두르 체바 소키 팀게 체주를 팀다라 체바 체바 당디 코르다라 투가낭 박박이 팅에나바 라소 체규 가당디 직비 체계탄 투동 체주기 왕토 민조와라 체업시 哈塞丁军人都被八卦牛东前边省心南北越南察觉，点点滴滴托呢，忙错起的过了联络的，沙头重结的地，天价西端去节目送一批。三个月，湖南培教来段操中期，生日中了过了天秋，他怎么认为？民军文所先的决下，新镇两队一线进来呢，那节操我只能是。
0: 日前，湖南省前岳阳培教来团操中去团结七八月，岳阳春节日，邵阳创作节，六个春节生日中去春天的当空到了，过七九六咱们日月民族元素先的级别，民族若干人民来点呢，他们给民族春天吃下白菜土味配给着了，兄弟吃又不是，他这给先的元素他生日中去袭人民族给客堂为开放了区别，明山人先去了九个确定天哪。 普州春节堂，克隆勒姆南民族有介绍，西人春天康图云人客堂为，昨天民族直接堂提醒，三队可是有堂参巴堂，三年天给云团南堂，江南勒米别，七队民族给民在堂，民族在春有节卡节节出月，我说米萨交外节，特人做鬼给民族直接没当完了，可是女人参巴堂，西人给民族七队喷松超速动物，相中春天康给蒙西民族堂。
2: 将来各级内部切入修建动画节前的，三队形状蛮错的，看见国家的难民团、女企，特别是给民族出点气血票，龙所最头把钱呢，他在民族给人去，他们刚来就下东看的都给了些。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给鱼品拉涨，过了同桌的年冬来接，品种的年度不再脱位，偏见就了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
1: 三个月，咱们的领队听的品种龙城人这里共票价龙城区三角的官队官中级别来在哪？特地区别哪对？怎么？你就学生不行？听的来在区总体经过，你们才能拉他，是不是？请过哪个人？你们才能拉他？不算这么多了，你是？听见？学点讲过了。

0: Sikela Shubi, Pudibida Nabata, Zamling Sajo Kagi, Pudilung Chin Sengilenke, Kungamsang, Tadalinke Zu, Sengusu Pilizendini, Pudjong Chin Chini Kungi, Chicho Pudilize, Nature Kari Shimadi, Malezenzo Shubi, Rodi, Tiringilizendina, Sarguba, Sitting Tomalaki, Gigab Jimbe, Wimijine Shushagi, Kunzimba, Jishi Sitting Lata, Gigab Jimbe, Wimijine Shushagi, Kunzimba, Bema Yanchi Lala, Chenji Shubi, Jibb.
1: 还是对些军政堂有脚够另外是不是过去学院生给那么多公告上但是俺得了现在还学什么的呀搞不清楚但等于是当然是被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美丽的 다위 무비 주노 대신 등무 모임 배 삼배 군주 기 수준 돌 아니 월동 접든 바에 지미 규제다 유수 군시 소 아니 미 랑수 주다 되니 아니 한조지 그 카와젠기 문주 개만도메 아니 두뉴레 중에 벽이 규제 되나미네 직문 보임 바 대신 겹친 보임 바 배나 대세지 남아 갈 화무 고세 대신 바세 봉세 제바 조바 세진 소다 대신 아니 유주수수 망주 루세 되는 문에 담는 게 자체를 딩사바 송인자 제데 아니 지기 루가 자수지 세제 아니 지기 장내 된데스 준비하세요 제베 인상 알아서 아니 지기 배 미리기 신된 경험하는 게 시작해 자지 두노시리 다 뒤투수 있는 문에 다내기 하발도 안에 지금 문주 개바 남기 쌈배 흉루빈이 진이주 협회 낭제 안에 다다 통규 협회 대중 들깨 체외 안에 쌈배 공기 경제 경제배 룸이 된주 뒤 제바 제시 제사 벽기 루갈라 미리 랭이기 투무 모임비 캐주단 염주단바 규제기 캐주제 망부 대유 시세스

0: 모차베 덩스라치다 벤네슈니 벤주제스 좀 배가네 천나르데 지그르와
1: 모스만은
2: 삼인데 천나 시부지 요르네
0: 나가 좀 뭐가 딘데지리 제가 니니게 셴 다워슈니 짓던 게 있다
1: 나세 나세

0: 아니 안주 시에다니 뭐네 시에비나 아니 치도조 피숨 초보다 아니 치도조 초보 유대 잠바이나 아니 시에던데 잠바디는 빼나 아니 제 보다 마음으로 되베기 아니 단데 치디 던데 잠바이나 아니 샤진 초기 예제 때마 초기 윤제 아니 고베 시동 치모 마제 돌레 차라 투셰나레 젠제 빵게 메도 아니 방게 시야가 치디 점리 오이고 강수수도 다도서 롱은 망고 공기 아니 치 개바 쟁게 아니 치 좀버디 안간제 셈나르 베도 다 외세 트웨는 신게 디장안서 시에 대제 시에 던디 삼바 아니 보다 마음이게 아니 디네 샤젠다 노 가사 때문에 쳐다 아니 게게 아니 시돈 치메게 아니 차데 아니 디 아니 점리 예샤 예샤게 차도서 아니 방게 메도는 신 시에 뒤 삼바이나 안가란즈
1: 你先去咱们台上去呢，广东的这是来的，你跟别人家来去哪里呢？他是对些的，第一个的，你娘娘他家去呢，革命芒果西拉斯南斯，俺那属于呢，龙井团都收备没，先把本田给呢，他都呢，毕竟从工作前边，给用日节来团小米村队套了呀，呢，主席习近平来给团边，开启松懈，日本人民共产党做起的。 모티지앙아나주기나 표디나 루가르 규제티나 마냠 공비타이나 냠발라스 용야 치도이나 헨게네이나 망잠 중앙타이나네 아 디기 제시기 이제서 망잠이나 달러 능규기나 토리 쇼기인라 공슈기가나주 덴디슈베 공주기 가면티다이나 타직도 지병이바 요마지 재산 헨게네 제시 능규 쇼쇼기인라

0: Sengurki, Melo.
1: Tadaki, Sensibati, Penjo Lunting, Yenchen Liku, Hue Lunting.
2: Thank
1: you, Chokdu Lizzi. Thank you, Bundu Kunjung, Sibdishi.
0: Sendro Linge, Mula number two, Jutunzo, Tita Sibinanzi, Sinsi Narona. Zone Chigu, Yam Yongta, Bicho, Dipu Dine, Tita Sebuchi.
1: Thank you, Bundu Kunjung Lizinki, Jutunzo, Tita Nanzi.
0: Singalinge, Tindy Jutunzo, Tita Sibinanzi, Nang Muloko Jutu, Mansu Tunguju.
3: 망츠 체제 적바라 나이 베베 긴디 코르바타 망츠 남타 주준 세계 용사라 조마세 시림도 베다 제바타 망라 차왕무에 주디 망시 디고타 망족 겐리 지남자 카지 경료로 된도도 교와라 꾸디당니 통토바타 초르토베 망피 남자 라린 따르베 무유 총제레 딘디 총도 레튼라 나바 사바도 옆시 망족이 태고타 강에 심제 리고제키 네튼라 미베 코네 모제 쉬나 망족이 베르니 마주 레튼주비 슈데더부인 시바디니 차와롱샹키 총조르자들 레튼루가 창매 지튼키 문진시지 남장 창마 랑랑 코나르디니 차르고이 미치바라 총도의 세윤원수 리도도 꾀디 망조기 가즈고이도키 꾀고티 남장 주구기 고족사라 지신유비 롱부 총조로 꾀세 롱부니 지람시 원장 롱부르 고송키 자자소 강양 미바르디 차바법림신 돌홍와소키 내주퇴한하부기 티나 균도 유미초 치리 꾀바라 된자기 무미 경에 침부된 게 없이 정도의 레디오가 기 퇴장토 균에 망초 기르시 토고 지급 정조 리람기 수르토 작대 첩도 찍으시 자주티 로거키 망초 도구 안탕부로 땡기 제바마세 정조 울린이타 당유 튜미 디조기 망빈 샵슈 첨진토 치든 심주 다주 총도 초디 알레키 주시타 알레 규제뉴로 망을 토담 춘진소기 각제 튼진 리리신라 십도루 체네 톱쇼르 지돔키 알레르 꾸디당시 알레낭 쇼킨 유미 민요와시키 고송 지바 덴부시 유베 치수 차바퍼급 리람 토규디 심제 체괴미 제 뇽조르 삼미 셰유시
0: 푸기부 파르믹체르 시초네 상다 총주 사네티게 정충 추진 튕공을 되네 총주 냠데 변조 덥치르 동와타 망조 타니스네 레슈부 파용와르 구지 체바르 미디 추진갸세 주강키 부제 토르동 림보 남창라 뉴슈 유구 구디 동와시 티나 총듀 레튼루카키 망스위네 창키 레라 창웨 지구이라 진돔 규르구이 체네 총세기 링네 유고 튜레 피게 동화르 쉐디 균튜척베 튜레 남찬나 디네 총셉 타르게기 멍시 덴도 당화시 어준 토니 체네 로디 레르 준비 고네 우주 쉐베이나 망츠 두구이 교부 준구이라 티베이간 덴부 준구이 차와 롱샹키 남찬기 차르구이타 어준 십시르 질렌제기 규림 시부르 nenpo chigui tagyongi, mangpien mengui changmara todam yabu tang, erjun shibji changmara temzin yabu chebzi. Longpo chongzui goksong kyangki namchang langlien dargu tsubi tuncamsu chongdiu letun rukaki sayu ngaysu tige erjun gyuji chomre rinkuang tang, tixin rikui kimitabla dine genzhen chebi mani tido chedi. Namchangi ngunzi ririxin sejui tang shib chasu dongwa tang, donggu ka la chunzi nenpo chiba, mengui pime du joba tang, kengjung donggu dingu tajidu chene, mangpien mengui changma kochu sara dongtubi ginen chebzi. 차와초대기 洪东重罪当元唐浪巴塔与米居莫归龙前年行南铁着蓝藏苏塔而列车与特地切不是龙铺重罪其中清大旗推嘎达的这把压别批准了吹图切不塔桑的重罪米居激动前年追赶举了归了归的电不当瓦向永杰狂卧藏马的支部塔当元其内车的两个切不塔盲错给娘度两个切别娘军娘就给列车口又擦着无戏恰月

0: 아빠 다가는 신게 르지 르바르치 다가는 신게 르자 르바르차 르신바 르시 다가는 신게 르바르규 세야라 속베 튼다 가르 때문에 베스나 뭐보 당시엔탕 두숨라 속바 진주 코네 누베 세월 잡아 더버리
1: 新建南部处公共商，唐代开南区新新八天的平江龙井年轻猎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线，列前地南平江六大前面给跟七木娃七零多吉拉年，培给大锤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三南有秀。
0: Pawa sakapta kai de jang a jang, jang ja, sakapta kai de jang a jang a jang, jang a bo. Pawa ratata zam a zam, zam ja, ratata zan a zom a zom, zom a bo. Pawa sakapta gara da drashib ju dup pa dup, dup ja. Takana shingi sakapta gara da drashib ju dup pa dup, dup a bo. Pawa sakapta gai de jashib ju gyur a gyur, gyur ja. 다가는 신기 사갑다 가야다 야십 유라 유르 유오보 퍼워 사답다 다낭도 돔마 돔 돔자 다가는 신기 사답다 다낭도 돔마 돔 돔보보 라소베 삐텐돌이야 차준이 시에베 이나 짱자 짬자 둡자 귤자 돔차 라소베 껍러야 이나 문주기 푸이 퍼이기 뭐보 신세월 죽바 天能行，我们温州爱心家呢，金柱个一个铁当铁爷，我不大些人难呢，我不先生儿就不是完了。但一呢，我不打个个了呀呢，中华宝、中巴宝、东巴宝、九宝、珠宝宝，西巴都不温州个一个没说吧，金柱个一个困难女呗，我不打些儿就不了说吧，忙不要的，且讲。 공부 등습 시제 시베이와치고에디 개침으로라 시베이와치고에 차디 망부여래 루알라 망부여래 전기 죽도 시에발랑 너무 강달 교탕 치마 강달 교원이기 낭네 너무 강달 교원 숭배급라 자와라야이나 너무 운중 아신 자스 숭배 치강 디고라야이나 대시탕 모두 슈잠 다가시기 샤망에 전기 죽도 시에발 너무 강달 교탕 치마 강달 교 시에바 니기 낭네 치마 강달 교주기 고라야이나 고도제 모두 슈기 치마 강달 교 시에베 겁레 너덴바 탕 개발 시에바스 치다게 낭세 요니 요레 당부 돌덴베 골라야이나 모드지슈나 당부 돌덴베 골라 모드지슈베이나 돌덴베 골라야이나 자월딘데 숨르발라 치마 타기 진주니스 치강 찌게 안돌이야이나 민음에 연라스네데 민음에 최셰레 교에 민데 임베 진주기 이기 테 민테 제주 중외 치매 민데 타 남이소기 톱당기 된 치달 준비 주디니 음에 진주 타 치매 제자 타라 찌리바 떼고베 진주 디탕 디레스 시에기 인세기 튼다 딘데지 담자외 남발라 떼제 안돌라야이나 도르템바 제버발라 치마 타기 진주 네스 송베 담자 하제기 코든 땜베 체 니시 두가라 니디 응메급라 도르템베 튼다디 치메급라 십진 차외 타네 땡규 예바 세월 치규 예베 코든디 나돌라 땜바르발라 도르템바스 슈고야게 튼다디에 가레스나 치메 민데 타 남이소게 톱당 더 큰데스 진기 유메디 今年我们进驻的大康移民局就叫了森西七国语言的啦你年的七面名的堂南米索明西产的大康移民局就叫了三路当国语言的屯大地按照了多咱们电波音章天天前江的多电波是送不入了接着名的一年的 Nami chaji yinere, nami mayinbe chaji yinere, jinju ki jesu shuge, jinju ki nubo la tenje, mingde tang, chay tenzo, chengi yorwa la. Chengzo ki namengwe na tena, yang nani do chung tang, yang min nani, jyoti nama kangrung la tena, changwar chigirwa la. Changja diye kadesna, changja diye, mingde yore la, nami che yore, nami mayinbe che yore. Che zang, chima tagi jinju nisi sungbe cikang di, jinji mingde yinbe jinju yigi di, changja mingde tang, nami mayinbe che so, chengi yuna, tenzo jinbe gobele, jinne ni jinju di, 大康移民啦，广播协国语言啦，你呢呢？南米堂、拆天座、闽西产呢？大康移民嘞，广播协界、德中堂、绝对康荣的产呢？明德堂、南米所、成个玉米的，起码七国语言表达的，按照了原因呢，电脑在不的，多对呢？ 下面学个明德堂南米所定居店边南端的个六种能丢着呢。广东我都学不能行，全你不提前呢。广播学界文字堂27个月被停到的，按照了电脑我的。广东我都学同着呢，起码看到的给我写吧，多点吧堂。 개발시에바스낭세기이와니유베낭네도덴베거라자와라야이나치마타그딘주니스송베치강디코덴고라야이나워드탕제셰슈바데샤망에치다게낭세니바개발시에베코덴고라야이나자와송베치강테다라야이나워드제셰지슈기인개발시에바랑 明德真主写吧，南米索真主写吧是其他个南西你有的，倘不明德真主过了呀，送别过了呀呢，咋了呀？今天送不得，破一破一明德长，没一没一明德长，没人看呢，没人我是，七刚送个团呢，德中给南北，明德肯定是真个月呗。 作为电视的金主给预备出的按照了压力呢电脑没得破一破一明的场没一没一明的场没人看你没人我是送别七杠第一个几点钟让把咱们去过来没图吧哈兰要嘛的软了作为电视的金主给破一没一没人给一个说说 让他吃我特别多月饼，明显泼沫没人给一个银饼，明得的成个月饼吞大的是完了，的钱没图吧，钱要买的完了。他一年七杠底下六种能丢着呢，各在哪个各在的，金主给一个了，大宋给一碗鸡汤，大爷给一碗汽水，月饼一个男的，是不？ 可能我们在全国各地的呗，明显一个了，大宋堂大阿姨一碗七十一碗一个男的，是吧？可能我们在全国各地的，三三天天的阿姨，天南怪的呢，开全部是他的，三不学不一呢，今就大个一碗南堂的一碗汤，参加。 他个能行个，明显大个一碗南堂汤，参加你的积了几堆汤，可不冲吧？一百几，过个月的，是吧？第二冲呢，德充这边别急，哈啷，都看不着个的。加上德充是一个明德这边南北定点去，住过个月呢，有个经济一边，进驻个一个大个一碗汤。 他个能行个，我给长江一边明显一个大个一碗长汤，闽江呢七八级。 창마 지배 인구 요래 디이나 로라 디이나 진중라 폴라 기부 르민 타숨기 이와라 소과 치수 유바 디능신지 민시 이글레 딱 이와 딘데지 치수 요마데 로라 타이네 진중이 이글라 포모머닝기 딱 이와 치수 유바 디능신지 민시 이글레 딱 이와 치수 디 요래 다체나 세부 차수 다리 대송야기 더중 좀바 세야기 다디 진주라 다숨탕 치다 다게가 이와 치수 유바 니기 낭네 다가 이와 숨라 치수 유바 딜라 무디 체국고 요래라 민시 이기레 다숨탕 다아이 이와 치수 유바 니기 낭네 다 숨기 이와 치수 유바 딜라 고구구도 라라 누가 어딘데스 고마랑마 체 딜레 독베 다가 이와 지글라 문지 체바 있느니 견탕 추어 망부지 튕주 역지레 라라 자외낭리 더충기 민대 진주 댐베 겁라 포이 포이 민대 창 모이 모이 민대 창 머닝 키니 머닝 오스 大孙的孙孙姐孙不提团的狂了学业给大孙了恩子切割白特大的谢谢切特归幺儿完了大地呢下面明的顶嘴点白哥的孙白七刚地界孙了这些堂我的鸡许归应的破一破一明的场摩一摩一明的场摩宁起你摩宁我是孙白七刚地界给难了 破摩门宁社的大一月春白明天都连一年团呢别就在不得一年金堂破摩堂摩门宁堂门宁所是密集的机关的表示呢密集的早年呢机关马的团特点的第一个不了穷破堂摩门宁所是
1: 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堂 Thank you so much. Shamla Diane, Gamung is thank you, Nyajan Shukin. Yakup Dumzi Juki, Nitu Yongja Chibi, Changsil and Weber Shinhan. Nanin Tunle Sabata, Lenam Saba, Tongle Sabachi Nang Tuns or Chibi, Benjo Tunle Partang, Gortung Yur Chinu Sertu Sam Sympathy, Tusungli, Yajutta, Changsuni Part UMJ. Jin the Dumbe Tesum Sosini, Gonsho Chibi, Jesse Jigap Kanki, Gunle Sondito, Dur Kanki Somongu Totam Suila, Sosu Yaku Gorki, Jesse Jigap Kanki, Denbi Chersinle, Triship Yu, Trisham Chung UMJ. 上帝头对抗起所蒙为其女不顿别抗力气不他连不他撇去一切空加气动画冷露气空加气动画托他们写许女不气动接切的出名那么人心气对抗在聚会后光怪写顿学者中国感觉理事一团错气进的顿别才从所进行用炸切别成绩的心态念头你说出来老对头感觉传不过去激强你电不越不他列归出去运退连锁情况 他与感觉一拥抱国统游戏松塔成穷结出什么的推送来亚洲松塔成穷松牌约不他昆色塔成为国统游戏塔成穷西什么的推送来亚洲松塔成穷结牌约不这三个月间的准备才从所进行结合龙青年成绩结局年先到这边行呢年头成千通车托他们写的写吧年头你说出来进的国别才几年年送拉达而起个一不这 蒙西布塔杰克人为求其借用铁矿素生命托别人为民雄所具最大力量你推别个三不塔平躺别人哈最大规矩用个点缺不这要让南京无云天康其进的准备才从所进行用这七本行呢进的给别才你年年送要让南京无云天康没特别人雄烈康其狂到杰克卡其早跟三不塔念不通没特别人为将成其这月点别推蒙托拉达而起个这 天堂七七，每套人女三百，解决卡塞顿的，每套人女麻辣卡切去，排队七天了，每套人女他，我说你们贵都不如他，提醒这月两天，每套人女贵端不他，所以加贵民少，卡塞小贵呗，冷切端选不着。有天给推车一进的端别菜送去做生意，二里边日记绝本行呢，二里时间特朗普，一人的热锅三百，冬天冬雨，嘎破心不他。 天明云年，这些人光顾土就给太深。这月前的俺修了三块地，是小土拉点起给他，年限对嘛比较长。有天该推测，记得准备采送小心人，一时间结合电价表部长搬开外去。几撮年脚头在这边心疼，天天刚在西边云天看去，用这前边刚在归途忙上就给冷天三至三十天，一时间穷人那些呢，唐连起的买不起看不着。到准备大半年，让江苏油锅的用钱忙为推测开会。白头有锅汤，块下的用钱，拿了老钱那么少，馒头钱去。三个月，台上面块拍手呢，先到七八心疼。第六眼看空心的眼睛人，台上面块拍手去，我把钱呢，就不每天去炖鸡炖西汤，西汤眼睛吃够汤。年日常用就不每天吃鸡汤，年汤眼睛吃够用不着。第六前头，西子长点去，七角长短去，切到南京，点汤眼皮青汤。老对头长点杨树，切到南京葱包，锅汤鸡泥色鸡汤，成群鸡西青汤。苍天长开，锅桶鱼就过汤，成群锅出秋天。江阳去七角苍天，鸡从不去，家中个种个皮生血。汤菜牛苍天，长点阳去，中年岁月汤菜牛苍起在，锅起短刀年纪短几短几汤，成群细短松血不吃。天堂吃不起，来自干我偏见也不穷汤。老对头切到南京的沧桑，转年堂出去送去做送咱们心态。干过三年级边角七段七边南北二位吃不清血不吃。第六层头，那些长根去人脸团来拍桥，点头也拍桥他；长根羊去人脸团来给团给人他，光同鱼送他，成球俺上身学不吃。外面休下去，少康走转了点天，随军人脸去吞空人汤吃了七八汤，忙操每天送不到年纪送去作品，来小他们天，用不光吃，炖个洗脚汤，成球俺洗穷学不吃。但是呢，这趟拍去牛嘴熊那么的人才一样了，这里洗脚洗炖汤，成球洗出热情。年到你十皮六斤的九年半才叫给你，我一手烂活儿相当都拍不着。熊狼天天开始从今儿打出去，得钱从点头预备。年轻人天三盘金牛追熊狼，你们腿掉天。他个从今儿长南村三面从天去，在他那矿杆那么趟盘金牛追熊狼盘接预备。从今儿你玩儿烂活儿就叫一狼他，这里出去热个演员统统七八马塞，那么久从塞偏见的闺女拍预备。三个那么错，天地刚猛一生就念着虚惨。下面的这个龙青年车里库内车车学别的陈先生，日不行三拿月不休。

0: 咱三点半时间，咱们操控看不上。天天俺就出来拦着去来在那，陪人家就面子看，级别低卡去，不许明白，跟不上了电子书，给他看不上。看不上。嗯，唐多俺们是哪个？给他看啦，我这都是咱们那熟人了。
1: 天天不看不上，俺就面子看给亲爱的卡给明白不上人。给
0: 他就这就看到了个陪伴人，告诉熟人了。
1: 真的。
0: 这些，哎，天天给那个，俺做了这样的呀，做难度开始吃的那样呢。
1: 嗯，当年他那么久，难度可能提前，这边这王子那里忙不许团呀，对吧？
0: 这边对什么人，他里的呀，吃这些的，这边王子那里过了吃这些下云。类似类似，嗯，当俺那做草莓青菜单，基本呢，俺那做紧张期，可能是那时候啊，谈谈那些，嗯，可能是美丽期谈谈那些，给客户呢吃下面呢，忙完白，然后谈不断，谈那些可能是忙完白，他顿不得不。
1: 这些学生买出个药嘛，这是完了。顶这一段子吧，那嗯，俺那做，看起金大三嘛些，但制作全用的七百地摊里呀，土锅全部是咱能够要是完了。
0: 真的。
1: 嗯了，顶这一段子吧，那给那个他给那，他天天给那些拿了呀做，七百王子那摊就要预备顶这个，那突然他顶这吃的那有送给，顶这一段子吧，那汤汤嘛，咱们那做，因为七百王子些的，嗯，他那些七百王子当这位那些的，肯定是要苦预备天里呀，嗯，俺们这两个三只是拿了那学生。
0: 嘞是，那我们做农具，七百王子是那王子写的，但我们做米拉说个鱼都熟吃了哟，会登记的。那边再叫做全部，给别绿青囊给龙骨，再加个明的呀，是我的嘛。
1: 那是。
0: 那王子你，那我们做绿骨用给，吃完七百七来个过年大吧。哎呀，我们这边我们做龙子是我的，龙子的我过年大吧。 在南都龙口外呢，龙子是我的呀。咱家人家族过年呀，咱家是我的，第一次到东边呢，看到家的人呗。那我们说咱家是姐姐，我的是我的。那第二，那那里开始跟着全部人呢，那第二王子呢是姐姐，那是我的。那现在听到说的，前面呢，但我们做七百王子嘛，那的，那。
1: 那么，
0: 有肉跟熊了嘛？俺来吃些呗，米绿看不起，春节的那顶着节日这东西。
1: 那是。
0: 第一，猎钱钱，跟不起，旅游了，看的王子来住吧。俺第一，第一，吃真多零钱，人家这，人民大学这，人家那这，国家当然人家那这，俺给唱王子开过班了。王子，这不给这位太那人家，那老来过那老松盘了，嗯。 王在皮盖的走路爬的呀，俺第一那老年人继续提，俺孤单住不呢，俺就那么就写到给西藏了，俺那么长的，俺就特地呢，现在的王在的也不直接参观过多管。那第一趟的下面呢，俺就看到团团女写到给进了，王在起来的还叫女不起，俺第一讲了，俺就提到姐姐，俺们看着也不容易，俺你不得俺那七百零了，俺那团团了。 俺们就楼梯都不弄平了，俺楼内几叠不挨上的呀，七百自闭症子的呀，楼内几叠不挨上，看起来他当俺就一目跟那只是姐姐太够清楚了，俺就两票说的别拿老钱了，楼内几叠打的自己，俺当村边后面，俺楼内几叠是姐姐那边下雨了，俺今年今年今年穷死了，今年俺们刚过春节没土平了，俺七百打呢，但俺就抽动症是姐姐。
1: 这是那顶着穷死的多，俺爹呢，这就给工人听到了，也不没穷病了。俺给谁给那子？俺这穷样人个多，俺前场七百王在门那的，开局在开局的呀，你们那，俺来给给给，做顿七个七个的，嗯，小了开局登记登记的，俺这个开局就多那七百王在吃了的。
0: 那是，
1: 嗯，这是对是买那给那个还讲差出去过呢，堂堂嘛，俺那就七百王在那些的，提堂堂那些王在呀。 俺那总共在看着吃过没得了，谁不是他送那说？但俺那就怕买军图七百王在拆给了呀，另一看着钱没得了，但是俺那图片呢，俺也就说看了呀，俺们这那个送呀，给那子忙不及我过去，太累了嘞，拼到年前就用你的生给，听这意思没呢？怕没写给我呢，吃下面的图卷七百王在拆给去，另一了呀，但是看着吃过瘾了。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0: 치 통문에 도와 롭좀 제야 구급치 되고야 디 개지 모르도 간다 뭐 간주 마키 참네 제 부부 이제 가래미 돈다야 되네 개지 두셔야 네 부다고 듄게를 임빈다 도발은 간주 집에 지좀 된데 다야 이제 도도야 개지 모질로 지도 간다
1: 근데
0: 디나로네 당은 주 기운다부디 다 로 부 콤네 제 로숨버로 부디다 원래 살기 투주 약슈 디 카레스는 당은조 퇴근기 리베사기기 갸지게 주간가 아니 로디 고디스마다 홀랑가드 마스네 딘도완
1: 나시나로네
0: 다 디 카레 팅기 공슈베 디숭 데타 아니 어 카레 추주 아니 안에 요바 아니 디네 부다 쩨므지로 다 디게 강가 디게나 개침부지 디게 다 수능 거래서 파만다 부냐네게 키랑 견지 장부지 디가는 이문은 아주 계급이 시주인나자 아주 다도바면도 민나 임비나자 디게게도 교치야 이제 쓰리시안 디나로네 이제 다 부부지도 소경은 되서 막 자자오 반산 이제 민두가는 부부냐야 아니면 도발을 부고야 이제 보면 관심부터 이제 냐야 이제 가르소래 디 당부 말시안 다 당부도 가르래서 부디 이제 넘기는 부분만 자고 되서 막 제 돈데 이제 지도 좀 밤에 남자다가 대야 이제 남자 부디 안에 유바 디르샤 부디 계제 가르침네 대야 냉기네 유바 안 부디 제모 가르침네 그런 디자르 유브체나 안 부디 루스미죠 대당을 찾기 위해 딘제비 고부 챔부시도
1: 안데 샘즈라 아니 콜리아 암즈라가 있는 거나 주 밤에 균토 집에 왕제 살기 길링이야 다시 근데 저거 메텔이었다 하장 십진 차외 권에 세비라 소나서 대자마세 있는 집에 왕제 내타 다 집에 나주에 디바라리아다 개바 근데 주 유베테리아야 무드네 암즈라게 세제나로나 주긴
0: 리세 도스르 산다도 부부 그때 충내네 뭐냐 부부 로체 좀부지지 안데서 나절에 만자 부 먼저 춘추고도 있는 거다 그 레베 중심나자 간가 디게나 균퇴야다 디나로 차샴나 부부다 먼저 그래 제도 좀 봐 영문마다 체제 이제서 레베나로 영문마다 나자 디네 차퇴야 안디네 그래다 먼저 레바야무수 이제 인디네 먼저 그래리 균나자 인제기 나자 인제 토마다 부부 예제 치르치르 주도 좀 담모랑기 넘규기 다 차와치야 딘데 토네 부디 나자리야 토마다 디나로 가려레선 부부 직대 좀 매버라치다 야 부부 단기기 단내 소리네 딘네 부부 롭중 간 이제 가르고 긴여야 이제 다 딘데 딕스신 남망도 봐 디나로네 샤므당은 좀 로레 니문이 시작해 봐도 아니 봉에 코베 투주인데 야 임나자 아니 밤에 인데스 리규기 딘데스 제제 더 보고 레네 레베나 차쇼고 아니 리규나자 인데 나모 딘데 로레원이 숨버도 임나당은 좀 두린 잡치 딘나로 근데 제스나다 남규 집에 쩌지근나서 아니야 단단한 주 그래 개경나서 이제 이제 보고 깨지셔야 고고 근데 나서 토마 달로 혼내로 초버로 보고 임비나 딱 완전 지다한 토네 아니야 이제 나서 토마 딘나로 조지 가르레스 이제 집에 단내다 가시다 먼저 계시나제 소른데다 이제기 뒤치심 토마다 뭐 초내로 주시버를 인도서 뭐 부디 가서서 남규기다 롭중다 이제 간 강에 체도서 아니야 단내디다 아니야 롭중 간 강에 체야다 아니야 이제 부불레네 이제 내팅서 이제 토야다 근데 망도 건 투주 나츠기 양 부규 탄데 가서서 저 왕자네데 아니야 개받침 부시도
1: 나스 아다 암질라가 도스온제 있는 거나 저 집에 왕제 내다 집에 나 저 리네레 다 하나 저 저와 가는 간섬 유든데 제세도 토기 다양한 저 파매 균토 집에 왕제 님의 근제 지단도 좀 많이 다 파매 증문에 차샤비는 이선난 거야 다 급대 있는 소소 도구 제약이 딘제기 투급 진리나 무티 암질라가 디테리아 먼저야 아마 다 냠지스 나로나 쇼인
0: 레슬레세 등에 들이대야 좀 쉬야 돼 워딩인 투균이면 파매 부어야 님 的跟这个记了，同样难过呀。但是俺做娘这个做的，怎么这天真做的？俺这三年初的不的个了呀，都不接接。俺家就住住呢，家就古住不住了，两个月。俺才是真正是稳定。俺老那边那吃下不呢？不过，但俺做读书呀，读书在土呀的。不过，家就住自己了，不打算的你们给子那样这些呀，家就古住不。当我给的你们意思呢？哎呀，这是带头呀！但提包如果这个讲个军队营救，俺今天不也来呀？来当然的，当我西的你们给那件，当我就记得你们西我，但今天时间，可得俺这心就是那些，但虽然可多人这都是带头呀，但当我蹲到你们处，俺今天我就国主给这些，但当我给的你们那些，我这大家就。可得古局部干个顶着苏联土多，那地那咯，人不加这些，俺做人家能够国主没见面这样的，但人家地人军队那人吧，你但他们突然奇怪啊，做起看来是能够俺做军队，当我来我呢，当我送不到不为民了，国都是啊，地自己啊，太多问题呢，米了都是米谷了都是几，经济都是着多，俺干不干啊有。刚不到那个有度呢，可得几块牛姐姐有度。但电脑落了年代的开了的是，不的过的，这些我做那个都是那个也给都不白过嘛，给不了这三多年。今年你们呢，退休都是咱们的，这呢，那不记得刚不记住个规矩给不接的呢。那当我送了那边那里，没了幺姐姐，当没出去。今年也没那不的，差不钱，也没那年了过了姐姐爹爹呢。爹呀，旁边落来我那当我送个不爹呀的，爹呀从哪去拿过呀去？今年当我新呢，当我出个不过呀，我最这不过可能阿罗给呀，那那个我不觉啊，那不说说这对人怎么子心软，给没给头软？今年嘛可多爹，过呀这是看出来可多爹头软的。第一波路的，年代肯定觉得是呢，那你，今年初步路的脚步不大，所以也得还得，这是阿罗给木头切，俺就祖母，那个祖母的那边拿了，这是别都是公家太太呀，不那个去都是可嘞，当然就客气多呢，那个去客气么，直接都是别祖母公家太太呀，俺今年，当我出来呢，不过可多都是弟子进来了，都是嘛，早早姐姐带木头呀，这些的想，俺今年当我。军人到我军里给部队做呀，因为呢，当他们军人俺做呀，这是带土活的，都是各种给土活的，加拿大军队这是什么土活的？巴拉阿姆拉的，地质了土活的，今天说说民科土活的，你那里在念的的呀？看到认识了，到我军里那边的，对吧？我也不多啊，都是那军队什么还没过呀？这，俺说说民嘞，民那边的嘞，到哪我见面叫的？今年那么久，那个做不过米连队七星关，连队借钱没钱没
1: 得。
0: 那今年你不如不会到，我做那么久看不见人，你们那多吧？怎么这样？你们那来给这吃一点，就自己明确来性格了呢？那你那来到我家给了那，我做这他吃个这热馒头呀，旁边推个这个他不愿意呢。你看，他说说相中跟这一类莫不地松康药的，这托不越外学，把都他看上不过大不新牌，他查了给他的个，第次限制都什么啥子，没让托不越外学，这样莫不地松康的都完了，这大这些男的也会有的呢。
1: 那是看人家他们这那个都是这些男的拒绝，因那个男的区别王者，他拿着电影呢，军队的旁边都是你们新男兵呢，不过那村民这位。推理难了呀，但他们催呢，不过留个等到云南站，要么呢三六单车云南站，要么呢没给王不拉说，我不嫌那个搭档云南站，要么呢叫拉拉说金别告诉，他老乖还是王子拉说啤酒车站，吃肯吉天南云南站，忙不及许多拖不定这起营养汤，对面呢汽水呢当然就还是那没些汤多卷钱买不来那样汽水，卷的这越不拉说给他，他们说什么难了呀，托不越不怎么给他，光了俺们这那个三皮拉说难说呢，相中看了一面。提了提顿给面看一顿怎么样呢？给人给治愈给当前那样，他俺们就拿来跟着那样的，开心不起下出国就罢了。
0: 这样呢？
1: 레셀 샴리 암슬라가 무튼에 집에 룽네 지딥다 지게 나노리 아르통 구두증 세야기 나스디 포야기 규긴디 쪼 근데질 토유메 탄티미나 나스디 포베 규름 나노리야 네타 근데 통급에 텔이야 암슬라가 무튼 세디스나노 나슈긴
0: 레세 다시 쓰르샤 먼저 벽소리 변하노 챵샴나나 집에 내 근데 시유네레 마켄담 부긴스 제제 아니 근데 시고란다
1: 제제
0: 진투 소리 제베이나 룽네 지딥디 갸치 갸추스 시다 소소 그거 유베 그다 저것이 지금 그 언제 지금긴 근데 니부터 차샹나 아니 부 코베 그는 놀러 야면은 언제 제베나 자야면 겸모만 비는다 아니 그래 아무것도 부 코베 디는 놀러 임베는 아니 니게 이제 사가서 소는 니한테 이제 나 저기 다 디다 저 연결 시시야 한번 무지게는 좀 놓고 깨보다 언제 숨고도 와야 그래 놓고 깨워야 뭐가 제가 냐다 문제 언제 쓰다 니만은 임베는 진짜 제대로 숨고 다시 팅두기 디나 로르 체베이나 아니 디게 겐제 요마르스 체제 인데 숭구동은 안뚝스르샨
1: 마스 더드제 슈비능한한저 집에 나서 망다지이나 마탕 푸니가 좋아이드즈마이나 다앙난저 푸미 루총마슈네미도 야메슈노마츠이네레 정이 답고 건도 유빈데 임바 차샤베이나 정이 기타 그르슨류 송이 디타네 양이 바르토 투구나야 탄테베 캬정이 주무지 차베젤이야 수수세주 강지 텔이야 방란텔로 토나난과디 개점지 차주기 주동알레 대자마세다 집에 룽네지디 타 집에 왕제네 디미이나 나저 균두다 통아 유베 집에 단내 지게 나로네 쉬위나 아르통 초동증 세아나스 딘제지 이네레 당나 조 고규 옆지르 발레 임슬라게 수수나 신체제 당나 조 처음에 나로리 이네레 파마수 이네레 랑이기 초구디 장제하고 싶다 표도 중화지 때 요야리가 도스르 맞는 거 알발 딘제 잠마세 그랬는데 딘제 나로리 알로치 야부치 유용고베 규림 나로리 야조 디네 왕제 진위 체제 다 부규직베 세비나 다야메나 그래서 로즈 직팀 치야기 뉴블라소 딘제 테리아 다 그래서 로브중의 장제디 단 테가죠 주즈마이나 타야지 로츠츠리아다 파무스이니레 투균 부구 장제테리아 토난난게 유니리라 토난난베 규름 나로리니레 다 부구디 롭존 야고 민도스 고안제이나 텔레 투균게 조디나 투균게 나난 주 투구 왕제 디타이나 자 부구 심카미나자 대주 디단 테리아 토난난제 부고야 다 같이 로즈 직팀 치야기 누부유타 타나시 카레서 롭존 집에 규름 나로리아 다 왕제 디게기 카레서 누부 용수 페주 다야기 누부딘데 야고 추미네 레마올리아 케랑기 부르대야라 롭종의 장제이나 근지텔이야 좀제야 혹시 통의 이야기 된대기다 나다 암질라 니자게 디스카레스 디텔이야 니시 템부슈 딘제인도 좀바 다 튜타 남부군도네 게지센로타 티웨 파마츠이네 주구 왕제 디탈리아 토나는 규 땡구제지

0: 초보 청정 처 공감사 안철이 전에 초보 청정 처 리제 몸서리라 롱칭 등기 초보 청정 처다 편지 비지기 카디시 갸시 다 티링이 안철이 전에 날 아자게 초보 청정 처야 루시타 빌로 당능시 잠예 저동서 집에 리제 망부지 체지 체이 초보 청정 처 가부지 교시와이 말이야 초보 청정 처 니자 사지 망부시라 동탄 동신비 원고 탄지 외 빌로 디냐
1: 등기 초보 청정서 감상 아니 얼마 자칫된 주의 지린 얘기나나 만두 벽이 신구기 지진 원고 세바디 모두식 인배 캐남 두 초변 아니 세로낭 원고 주진 원고니 벽이 신구기 주진 시인신 디얼 로동 차라기 로규유 원고니 신라 꼬와 집에 둔디 로리 배도 둔배 담미타 둔토 모두 배원라 로리 중월 가둔 딘지 슈에 순남 두지진 디진디얼 신바범 겐슈엔 삼매 습조체니 원가르 꼬와 체진 원게 이구두 굴 망부법디 스둥기 둔무탕 시골 샵주 라미유디가 소 첩된 갸치 치기유 원가 고급 동말 압시 달수니 전신 범마진시와 시베어 콜로카다 욕바시 락도중니 주나 치바탕 디 제수 판미종기 부치당 범지 연구 제디 락도 다다 양차통니 다라수슈 디 치접수 소식균배 대배 루진지 디 제수 순남바 겨우 봄남기 섭조 관계 제디 가디엔 뿌리 겹구기 루시의 동신 강탕도 원가 용라 고와 겹디 로디 용외 민준슈의 상취지 디니 다제탕 답변 도쿄 소기 전

원고키 투즈 약쉐드시 닌데야 추미츠 락바 촌이 토부타 타조키와 혀구 튠보진와 취비 옙도 코와 탄 추동 퓨제 싱글 꼬이 꼬시라 민치 쪽쇼라 로리 용와 메람 디꼬시 꼬르 겹 차베 지엘야 싱게 타골 데디 정김네 키 용웨 세 신부 덴즈 냠보 세디 르제 나솔이야 르고아시 타 원고 퇴진 지부 이내레 야사지 수수 르제 저거 마시 비차 샤비나 어 로가 로차 종 저리 샹게 총미츠 타고 팀부타 도야지 제 젠부타 야라세 추쇼 종 다가 총데기 총미츠 이나 지야 젠도 서치고아시 원고 키 퇴진 신려야 신 저부츠 더규타 다지 초처버 탐처부서 망추기 치고 나서 비스여시 저부중전 스페유키 원고 컨제스 동스여시 콜리아 아자기 시에다 잡으시도게 아 샘양은 중년보 집에 키위 남다 통부지 지년은 컨제더

0: 제 남겨 암라게 nga 쇼게 님분여야 뭐지 디는 그리 아니게 망치지 답디 톡보다 셰 카차보 딘제 민두고
1: 아아
0: 오 딘제 녀비나 아니 있는 녀버세나 시부지 여정과
1: 이내래 돈 쓰고야 시잔 뉴시 디마체 티샬랍제 예유 총감만고 진노러리야 자라 돈 쪼야 민두모 체잔 땡땡 쓰고 뉴유자시
0: 체잔체 다체 나가 레주마네 돈 쓰 용즈 쓰기
1: 지 남겨간저 칼라르 초 첨부용야다 당내 신랑게 르베 님부돈 쪼 초 첨부용야 땡땡 디노러러 초규유잔체비
0: 초규스나 카르베
1: 아 초규스나 만주갸가네시나 웨이징사디르샤
0: 아레 웨이징 오네게 암라게레 넘규 체다딘제스는드즈마 칸도진도게 초규디 몽구춘구마지 콩게송야리아 초규디 망차비이나 화다딘데리아 네부시다 요지 체장은즈 몽구세비이나 콜르네베마제 온튼도 수구이루고다든저에 섭섭차제 아니 수고쇼매브딘데 처그레 송그레
1: 체자 게세망차비는 땡땡 수고뉴이기리 게세야 주교디매비는 칼라르 처매베스체 장장시체우지바 아 이내래 주교디 저딘제 유야금젠 카리나
0: 체잔체 디도스서디 처고 유베스 야 나메 저 유베스 지도도가
1: 지샤 前那个你给云南有钱了呀？出去的从阿青不有一杯贡茶，开的里面叶子吃的。
0: 我是出去了，从阿青都青不有一杯贡茶，康云南。
2: 提贡茶呢？起码搞不谈，习俗带着随便出去呢，俺去菜馆外购书，买都没认为出在西医，提着几润钱去，吃完的贵味留不点别。米吉多克润泽车棚克车瓦拉巴车的旧土金车吉车瓦那座拉多娘土吉月出旧日出路呢拉不随便吉恩吉家家吉咱们来米那吉伊特通出旧车瓦娘土吉月特定车我为个数出旧盲车就买不他盲车子车吉车瓦拉捐土吉月是
0: 阿嘞但是对出旧的没事车行不月比奶奶羊忙差不赢了，差的就住院不着日动啊！
1: 日下，等到来那么远子，三亚忙差不赢了，第四个来纽约不着。
0: 前阵子，他一年来出去三亚的，躺到睡睡不赢了。我那看个前几的，老紧张日下，俺那羊开始特别透过干巴石头出去的买不赢了，俺那生意可是对不明多。
1: 前阵俺当日下。出去三对天的第二年六天前那年土牛月可以呢家边去米吉的下况给狗派别主人呢穿三不起娘娘姐最具谈心就切不去出去的三对那下
0: 啊嘞那其实出去躺到三对那年的家边的米银不是
1: 日下前阵能叫俺做错的农老给家来忙过去俺做那么单白么多家来顿住三对天空那组过来时来看见三对男个顶着日下
0: 前阵前我那出去地几大俺做那么久看了稍微隔不了些比一呢我那面都没人我日动啊
1: 日下一年来忙车根本动啊
0: 前阵前
3: 用着看日嘞，康熙年的看真是穷不人，哦，那啦，他有的呗。

0: 아지랑 계속 던져는 초재미도
1: 좀 세망도 하시지
0: 진짜 진짜 단년진 파세 이제 보면 정세 뒤주다
1: 영아 영아 보면아 정세 야고제 치아
2: 네스파 하이 다딘 제스타 지베 키스 발라다 암랑 마켄 나 영이 소르스 게츠우이나
3: 콩세기 내주든지 기란레 체뇨이기리 디제손자 추구스 지시디달라 나마 직주기나네 네 니난도 가버시
4: 나망 직주
5: 초우청정처 참디야 레드위 티링은지 개사미도 리체낭 체지 슈비 아메 올로타 나마 직주 시비 낭첸 카니콜로 시스 맞 사고지 마야 양갸지
6: 주슈 렘포 망나향
4: 딘자 주슈 자와이
6: 나체 슝람토 코링 유체레 게디미동아타 코리신치 돌람미송와 차라동네 코리미동와 코리동급 심미와지 제주니 개강 신도진보시
4: 투경안츠 짐주지수일러 송지슈네 돌람딘자탕 여럽주상라디네 돌람샤동용와 제교 게린체디 딘자탕 딘베 주슈 코리오지 투몽토 뜨구
7: Singlet Mugang, Penjong Yella Mugang, Mubun Hajang, Gord Tungjur Yedong Legge. Penjong the Yamto, Puze Tobe, Pijet Yelaburju. Jongo Singlet Mugang, Penjong Yella Mugang.

0: 단단히 비진키 추즈주구 닥다시
1: 까망의 생구루
2: 생겨남서 공감사 샴르디 안에 까망의 생구 예정 쇼킹 계급 동지 주기 니트 용자 체비 정신의 원벌 신탄 나님 퇴내 사바타 레남 사바 총례 사바체 기낭 퇴서 체비 변조 퇴내 기파탕 고통교를 치니 서초 잠스부터 퇴송리 야지초타 정청니 파르트웹제 진도 준비 최숨 소진이 공초 체비 계시 지급 강키 균례 선대토 더 강치 소 멍위 토 탐수일 소주 계규 고르키 계시 지급 강키 댐비 철신일 최십규 최참 총협제 선대토 더 강치 소 멍위 키 누부 준비 강례 치바타 렘바타 폐추기 협공 야칠 동화 남루 협공 야칠 동화 토 탐십슈 누부 칠 동제 체대 총민 남망 정신키 더 강제 규괴 코 공괴 시된 협제 中国建局历史一团错期进的盾牌采送所进行用炸前辈成熟的心态念头你色出了老对图建局传播口诀机场你电不约不谈列国出席云退列所情况他与建局一拥抱国统局其松塔成熊结出四不提推送不列亚及松塔成熊松牌约不谈昆色塔中为国统局其其塔成熊西四不提推送不列亚及松塔成熊结牌约不提 三国北京的盾牌采送所进行，阶级农村年轻阶级军人先到这边行呢，年通拆迁通拆，妥他们吃的些吧，年到你所处里，进到国别采进你的送，拉达尔去给你不接。蒙西不谈阶级人为求给，改用铁矿所，生命特别人为民雄所给，缺点两天，你退别个三不谈，平躺别谈，缺点规矩我点不接。 여러분은 지금 우연히 한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ཁེ ལང ཆ དོན ཁེབ ཆེ ཡུ ཐེ གེ ཐུ ཚེ ཡེ དོན ཕེ ཚེ སོམ སོ སིན ཧེ ཨ རི པུན རི ཁེ ཇེ བར སིན ཧ ཨ རི སི ཅིན ཐལང ཕུ ཡེ རེན ཇེ གོར སར བེ དོང དེ དོང གུ ག ཕ ཕ སིན བ ཐ ཐེ མི ཡུ ཉི དེ ཧེ ཅིན གོ གོ ཐུ ཅུ གུ ཐེ ཆེ ཇེ ཡུ ཆ དབ ང ཤུ ལ ས གོར དེ སོ ཅུ ཐུ ལག དར ཆེ གུ ཐ ཉི ཤེ དུ མ བེ གུ ཆེ ཡུ ཐེ གེ ཐུ ཚེ ཡེ དེ དོན ཕེ ཚེ སོམ སོ སིན ཧེ ཡི སི རེ གེ ཁབ དེན ཆ བུ བུ ཅང བེན ཁེ བེ ཁེ 几所年轻的时候在这边有心态天天刚才是第五云天康期用这些别刚才回头忙上就给冷替三十三十天一次热情为你些呢唐连起的没不是听不着到顶别大面你让就所有过的用天忙为推测天会白土有过他宽下的用天拿了老天老么说忙头清晰三个月天色没过的朋友你先到这边心态第六一二开空心给眼睛时天色没过的朋友给我把钱呢就不每天去顶去顶些他写到给真写给他
3: 你日参与主播每天吃鸡汤、捏汤、给针切鸡汤。第六天头，西子长根起，七角苍天起，切到南针点头一片青汤。老对头长根养素，切到南针葱白，果汤根儿泥色鸡汤，成熊鸡西青汤。苍天长开，果汤根儿就过汤，成熊果臭青汤。江阳起，七角苍天，鸡葱白起，加成个中个皮鲜血。汤参牛苍天，长根养起，中年岁月汤参牛苍起在，果起短短泥个短只团结汤，成熊西短松血不着。
2: 铁汤吃不起，来自家屋偏街也不穷汤。老对头吃到南京的仓鼠，转年当初给送去做送三十三天。家伙，三年级别人家吃一顿七百六百二位吃不清血不着。第六层头，那些长根儿去人类团来拍桥，点头一片青汤。长根儿养起人类团来给团给人汤，果汤根儿送汤，成熊俺三十三血不着。外面休息去烧炕做准了点汤，随军人类去天空人汤吃不清不汤。
3: 盲草每天送到你给送去作品，连续通天，永不过期，顿给洗脚汤，成熊俺洗穷血不着。但是呢，这趟牌去牛追熊狼去人菜用了，这里洗脚洗短汤，成熊洗出血钱。俺到你是不是来见到兄弟呗？才叫给你，我说狼花下东头血不着。熊狼天天，他是长根儿打死去，带钱长点头血呗。宁吃呢，他三牌去牛追熊狼，你们推掉呢？他个长根儿长囊上三米长点去，这趟呢，狂干儿那趟牌去牛追熊狼牌接血呗。
2: 长根儿女娃儿，狼花长脚一狼塌，这里出去热个演员，统统七八八塞。冷雨长塞，偏见的闺女偏学不着。三个那么错，天地刚蒙一生久，年终修禅。下面了，这个龙青年村里姑娘，吃着雪白的菜咸蛋，日不新鲜那越不香。

0: Rengi lene gali ya lega chudu di changgay gan cheshi yore.
1: Le segi la.
0: Ji gongsi nyi zi yore di nali ya da, gongsi nyi gi di nali ya, gongsi tab nimgyo todom ya gati li ya, jik sishun ni mudu che zi, changgay chi jik da nyi don zi chi mudu che bre. Da todom ya wushla na meb di li ya, chok don ge don, din zi che zi, ani jik bu zi ya, todom ya gu yub da, jik koran zi, jik da chong nyi gi koran zi chenpe, Lokduk chitata, chungi chibe, dat patu, jigjo chiata, dindrik, totom yago yobina, ani jugo changadina, kale kale liya, panyomia, dindrik, gabdudu, udanya, tuzu stebwa, da inele, da tanda tuzu, dindrik, chin, tuzu, lokashash, tuzu, tanda dinalia, da jugo di rigdi, karasana, jingne, anzu, harasam dangu, rasana, dinalia, ringine, tangbut shebne, di tangbutina, chengzing tolia, todam chat ke chim shu re
1: lesen
0: di changa ma nyu ga lya
1: lesen
0: di chun ji ma che bi na da ji chong ba ne xie ne kunzu ke ze ge ma yu ne ke ze ge bi chi de ba yu ne ke ze ge bi ju che de ke ze ge da chong ma ge te ru yo ru
1: ba ba ba
0: di ka ri xie go ra sa ngang zu jing ne chang ga to lu chun ji che ma tu bi na ngang zu di na li ya ne zu ma gu te yu go re s
1: di
0: tang bu chang ji chang ga gang chun ji cha di ngang zu yin da rengi che la jing gu ne xie na di na chun ji ma che bi na a ngang zu tang da ji ya tang da sa gu hu me na li xiu yin ya ga cha bu tang di chu xio ka xie li chu xio yu go re da ngang zu di na li ya da di chu xio be su cha du wa xiu xia yu da jik chen ni ge zi di tai cha yu gi re ba ka sa ka li ya tuen de dong a ka sa ka li lam du se ya min du chu gu ko ri mi be lang xiu ti lam se ya min du ani long e lam ti se ya min du da gan da du mi lam ti se ya min du da chang mai ka li ya ni zhe ya na ma de ma ri den jo ro ba ma da ka she sa li shan jo da kan da na zo che che du che che da kan da tong jen na lo li ya ji dan chen na 做怪事是差，虽然差多啊，但。学长，学长。古里有的，但我做的境内，你娘们就是的，特别多的，这，莫着卡住的，别就吃不死。超境内呢，也个有的的，一年来提了呀，青露去，俺呢，对呀，人家特色好吃过一面，人家好了一面，古里有的呀，人家好了一面的，啊，珍珠的，点家里人家好了一面，我做的，点汤姐，俺提了呀，青露去。
2: 今年有位托他们去过过窑了吧？学长，学长，这当地印度，俺们就人家就人家就是那同个道理啊。地，几句，地，他考虑的，日子差点了。
1: 学长，
2: 地那里还是那样做，巩固交通的范畴，是吧？这个那些呢，地这差点了，俺们就谈的保证，俺们是人家嘛，差到个级别了，俺们是人家嘛，地每个俺们做几句，几十人嘛，他都是讲个，俺们做几句，俺们就把地那里人家就的几句的。
0: 真正的，在考虑的日期呢，算的要得是。第一，对几句是的，几句是团圆的。俺那长麦地里啊，白酒有不啦？长麦地里啊，你看是呢，土豆米哇，长麦地、甜椒里啊，考虑呢，土南南谷有不起？他们长麦呢地，考虑是呢，苦林里啊，这土豆米的，甜椒干里啊，看这是南谷有呢，这种工作。
2: 三六十单位下跌多啊，
0: 是吧？
2: 这当地人啊，做，地那长沙干里啊，嗯，的春节嘛，吃饼呢。俺那谈的，那从北，开始吃药，生意说起，都是这门口长个门口小的。
0: 是吧？
2: 俺做汤汤菜这里啊，出国肯德基呢，几个不一，就珍珠铁路托他们那里啊，开始吃药的是呢，嗯，今年，出国考虑长门呢，几个不几久个。
0: 进入土豆西沙的，这几个国家吃进的准备，出国菜市场，我里啊，俺呢，全国托个南国有些些有的。托个南北门西干里啊，俺呢西呢，安达卡这西呢，主角个托单，有些有的蛮多。俺就冒着去年尾呢，年里啊，年不到俺们家，熊龙湾单也么的地里啊，熊个安达，那个安达是个有的吧？
2: 是吧？
0: 但他的干不了这个里啊，熊个安达。 그게요래 chena chige se achi. Dindren ke tak zin chit su den yung gudwa. Di den yung du, ane di kharasi na nganzu ne chena nganzu koryo tila dogroyog surji, dindrek surji dan yung gudu. Che zang chewa chigne yina benjo zhug dun cheba kona nam peche nangzhek chongbo yina cha, ruba. Dine chongbo dube chongbo yina cha, da nganzu kya gada zhaw shang yin zi siya ruba. Dindrek chongbo yina cha, dami benjo peke ta dindrek zhug dun liya peba to chena shugu ruba. Ruba. Kaisu shugu ruba. Nguan kya di liya, da koryo sungyo machi nyi da di liya, da ceso li nyi ga, denja nyi ga yuwa di gaya la nganzu. Kwa nyi da jik nguan kwa ju machi abhi yina. Ani nganzu kome chome chegi la di nganzu dokdo che na. Ani di koryo di yina jidan che na mi nangme sui mi su cha di ga duwa.
1: Ruba lak.
0: Puna na bay nangme sui mi chiga la nganzu da dindze ki nyi ga di da bay yun zui liya ani di bay di den jo sursi. A di gal da ma tagana ri san bay ngon shen bay su cha di ga duwa. Ngon shen je da kuu dindze re da kanga dindze re siya sursi mi ngon shen je bay di u shu cha. A lab shen bay sursi cha bay sursi. Dindze ki nye dan sursi cha yun bay na ani nga zo tanda do su che na nye shu bin ger ga mora ji langa gaan de kaang da zhumi shing lam gaan di langa gaan lan sha bin na le bar kyeb che nye cha tanga yor ba
1: da. Zhubar ki la.
0: Tanda kaam che go yom de gom gyari nyush tanga yor da. Kyok tsi shpin re kaam ju ne yo bin na. Da kab che ga ka ka ba da kab che ga kaam su na chi min na bar mi hab che. Dine kaam ju na lo le kira li ya ching gu gi kar si na ching gu gi yig chik gu je ba yig tong chik gu je. Dina lam si Murdangyo searchi rwa.
1: Rwa, rwa.
0: Karsana jimjil gogin tu lamse murdangyo searchi. Dine kama di kare tajin di tangche kama chu yuwi na ani di nyeje parti te digi yo rwa.
1: Rwa, kila.
0: Chetan ta di chugo di rik digi dili ya mana sabla khari digi yo re. Di korcho gi sati ki kandresi chache guji che yo re. Di giga gui ngaranchu jimjiu chimliu na loo li nyan tuyu tepe lupti na shuu shaa yu shunglam ka chakiin da chu kyu ku gu gu chay che ngaranchu shunglam di li ya yiwa che shaa yu re sukuandam ku yiwa gu jiki yiwa ane chu go chungu kanya chogu re che kanya chogu re gyoglam sikhare, telam sikhare dine chu gu minbe kori kanya chogu re ganda chu mi kanya chogu re silab ri mendo nyam chu gu chu go dinti da khas khali dinti da ngaranchu chonsi ka chana lu shaa bre chita
1: Rubala
0: kina. Shinga luu kia kolo me, ta chonsa ka luu sat pungu rwa.
1: Rubala.
0: Luu sha pungu rwa, pungu sha kato wa. Dinze chebi na, ane, chik chongye ki ta, tanda mima si shun si nantra ta, zhukchun simba si nantra, tsangme todam che che chongye ki namba di, ta mi chosun dan yore, zhukchun na yore, dinze che che, ta chik che di na, chik zambulin da tunba, gigab ki, chik kar cheshi da tunba, māngzō gōgō tā tūmbi tīndrē kī chār gōyō tā gūjī nā yō rūwa.
1: Rūwa lē.
0: Zāng zhā shirā nā yō rūwa. Tā tī rīg tī kā tōs tī kāñchū mō yō tū. Kē kā nī kā tī kē tōs tē nā kāñchū mō chū sāng yō tī kē nī rā sō shī rē tā. Kē tā rūwa. Tā kē kā nī kā tī kē tū kū mā rūwa tā. Rūwa lē. Tī kē chā mē chā tūyā yō mā rūwa. 안저 총기 된다 춘주 시부지레 슝럼 뒤에 다 차긴 뒤에 딜레요 말에 저교 고고 됐다 슝럼 그 차긴 뒤에 낀다 숙체로 쳐 주고 그랬다 뒤에 갈이야 구미기 에 짐주디나 딜이야 가장 마담 딜레다 구미기 짐주 토덤스 구미스는 간조 냄근기 거저 쳤디게 수고하다
1: 저 맞아 맞아
0: 짐주나 간조 진이 고고 거직네 구미레 머리 샤스테 짐주 고고 거레 디 짐주 Di guimik jimdru yaqumay na guiyuk jimdru di shakyu tugu yawmari.
1: Shuizang.
0: Chatang chigi na guiyuk jimdru ri. Da guiyuk jimdru suna shunglunga la jojo nangyi diga raba.
1: Raba.
0: Chatang di yindu di na li ya guimik jimdru totam di na changa di li ya chunzi manami na di li hachang ki anzu nyokta cawa chi cha di gari. Chatang di na li ya dindregi ane nangmi sumi cha cha chugu mangu dindregi ma dos dun yundu. Ane So nawa chigoyo mara, ane mito zu loo chim dinde chiyaki, su dili ya gyabkyo chigoyo re rwa ganzo. Ta tanda ganzo nagzo sa chi, gigab ki dina le nagzo dorgen cha di, di sev shubjo rwa. Chata tuzu ina ganzo jik jimjun na loo le, tuzu chongye, chimlu da matunbe chongye chi nye dige, chimlu da matunbe chugi chi nye dige, tuzu ina nagzo na chu diyo re, nagzo totam na re. 다 계가 타니나 창신 라하스니 페이바 인유스니 파헤다스니 다 계가 타니나 셰브나 계속 디가 간글로 낙조나 취대하래 딩어 조 타니에 디 셰브 시브레 세단 디 인도 디날이야 어디 춘진아야 니르와 탐부 셰르바 다 저번 니브디나 추고 디 릭디가 다 탄다 어 직 체시 메베가네 아직 토고 메베가네 안다 마가베가네 중룽 간딘지 페주 체주규 진짜 지주 인도 디 카르스네 디 디게 기 추고 디게 기급 체시 템베 레고네 튼족 추고 레마레 아주 디 슈다 체고르와 직디레 니버디 카르스네 디 계급 체진 팀베 안에 체시다 팀베 추고 있는 디 계급 체진 팀베 가르자 날 열에 요마레 디 전다 디 추고 디 전다 디 로바 만화조 디 개가는 싱허스 그러바 로바 장핀 싱허 전자디 전다디 인 계급
2: 체진다 팀에 가르자나 열에 요마레 가르자나 요는 먼저 주고디 지코리 토덤 속에 더거 흉도 나 토그레 아니 안다가 토그레 아니 안다다가 투베가나 슝롱관 조조초가 톱다 예브든지 차 조그레 세단 디인디 니브디니 디톨이야 가르자다 딘제가니야 디 체시다 딘제가니야 슈다 최고야디
0: 니브디
2: 대배 개점 시작되어 있다. 먼저 디 매위는 주고 컨슈머 주 직접다 체면 좀 되네. 쇼한테도 로봇 탑자 촐라치면은 아니 네 가르스는 된자 샤모 카지 컨투고 카 직 튼투고 말에 코멘트 가장 아주 탁바도 정유 미리 사진을 찬 뷰지진의 체점나 샤모데 마고야 가르스는 샤모 파주 콘레스 지금 말디 뷰지기 다 소베릭 내서는 다 굶시스나라 샤모 사베스들이 나가가 유브네 디 주 중이제 야마샤 샤모 쪽으로 제가 지금으로다
1: 로발
2: 강벌에 고쪽에 열었다 간주 다디 계제된 거네 이나면 나다 간주 미셰 도문도 다디 지 굶시스 소스 차제 아니 미 건조 샤모도 수수 궁금 알아봐
1: 로발
2: 제가 디제 손자 디 샤모데 코야를 가고 매우 디제 관리 차디어 디는 정이게 레네가 유에 관리 미마스 중간에 간주 첨박하셔 디제 도덤 촌초디 촌디 관리 내주 이제 다 김제 가래 참 마고냐 김제 가래스 우리까지 인제스 전두관 팀인데 아주 내주 이제 신유이로 봐. 이제 신유이 다도 좀 저에 이제 내주 근데 이미도 시작으로 봐. 저는 디인도 디토리아 직 주고디 다 체진 가르자 다 튕고부 된 아주 딱고 주 직체.
1: 좋아.
2: 다 네가 수다 마세베 권을 나가는 뜻래야 거려 말다. 수다 체제 아니 진에 장가디가 마 어윤구스도 뉴윤구스도 드네 초긴 째제면도 뉴 초고 말해 다 초긴 째 뉴산 뉴산 디걸 따고로 봐 아주 냄기 뭐저 템들로도 응급급시 최고로 뭐저 취시따고로 굽자 장갔다고래 링제 상제 토제 로봐 디가 강갔다고래 거의 격제 로봐 디 이네 체린디 튀두게 찾았다고 그래 딜레 교수 체비는 템들로 두고요 말다 로봐 제소 제소 다 교수잖아 다 두고 디글이야 제가 체딩 그 가자 튜어를 튜어를 이게 수익 디 레고디 튜어를 튜 튼자디 튜어를 튜면 디 니부디 디나다 주체 봐 다 숨부터 가르스는 디게 튜유나 아니 슝도가 도고 겨버다 슝로가 맞게고 니엘 도고 겨버 거리 도듬선에 도고 겨버 개디 두고 먹고 딘데가 거리 도듬설이야 어 두고면도 쓰기도는 델이야 거리 도듬 소다 제가 체제 라가 야친제 바키나 공스 야친제 먼저 미게다 저가나 주고 되게 유마 고나나 잘려나니 마타로치 먼저 넘기 자가다 류세 통도사 좀 해베 이게 믹스에기 주고 딘데질이야 마요제 비게 따로치 먼저 미게 마토가로치 먼저 단다 디고다 딘데레 감라 주고 되 토가 주고 열어봐 주고 되 존슬레 토가 주고 열어 뜻디 나는 좀 시주 된제 제주고 열어봐 어떤스제 그가 열어 도스제 찰레디 군지 난 초거든데 제단디 슝두 가제 슝두 가베 제리아 체린 튠수 가르자 튠수로 봐 계급이 체시 된베 레고네 소르네 튜베 주고 레샤 디 인자 아니 슝두 가투스 슝두 가투는 안다드 가투스 안다드 가 차자 신의 슝놈리아 저기고 톱단게 자된다 튠수 팀에나 먼저 루전 원자사 슝놈게 저기고 톱단게 자된디 자된디 들이야도 그러던 거 같다 도도신 먼저 단도 진주기 팀로 나 자데 카침 무슨 여바다 디날라야다 랑가 슝놈게 저기고 톱단게 자된디 디날 자된 치슈 차디어레
1: 저발
2: 저바 먼저 세단 디인디 숨부디날이야 도스세제 저기고 톱단게 저스 의미 도스 주지제 다 시부디날이야 다 구미 다 템도 가투스

0: 디날이야 도스에 쉐마초사 도스가 하는 디날 군주 디날 쪼르다 지자나 쪼르 도돈나 쪼르다 어때서 디나 디날 싱가베나 시큐체 데나 추부디나 다 고주 난킹길 다 쇼도 니저바 디 로제크 춘진 쪼르다 로제 춘지 열에 로제 춘지 등 아주 짐지 도돔 침루나 가르스네 아주 로추루 시그리 코니미도 쉐쇼요 말에 로추루 시리스 등 아주 다 토린 룸질 Lūrīn tāngbūnē chēnī shuāyā yā rītā.
1: Lēsīn.
0: Tōk tō shēnā. Gāu rūng yī shāng rūvā.
1: Rūvā.
0: Wā tī mīn tō lūmdīng rūvā. Lūmdīng tī tāndā. Mārī lūmdīng lōmē tī shuāyā chūgū mā rī. Tāndā ngāzū sōpa ngōy nāla. Būgū lō chūg nīyū chēngyō tī rīgā shuāyā chūgūdūngā. Rēsā k lo chunju sunza zeme da zhani xun zhugudungwa an di chidu pigei mi mozhi da zhugure an mar bugu duzu xio nye duzu zhigire an ini kunzu togwa yo mara kunzu nyamnyo yo mara kunzu simbol nyo yo mara kunzu suku nyo yo mara che zang anzu di anzu jik bugu dige ini anzu jik megegi maungbe jik da riva sina zha mirig riva sina zha jik gigab mido sina zha dang anzu nam yu kichin yinpa shubtina yorwa
1: be rwa gila
0: da dige sungyo chego re chego mare sungyo chenu sui chego re anzu kane anzu dwa yig re cha zhe yig re mawa rungbu jina yig chenpa shubtina zhe be yig ni shuk chenpa shubtina zha mido tiongwa toli bige mengshi lega ta chenpa tobi ne di tanda che mep cha de
1: yore shizan
0: chedan dina la ya lu zai chun zi nye teri dina shu yu lo chu zhu shi zhi kwan mi da shen chu yu ma
1: li
0: di tim lu gu din bi ri chedan gang zu ka bri bu gu dine pike zhi bu ga dar du na ane pa me ngui pa me kira nye mo bu gu dung sha nye bu gu zu dung sha si nye nam dine xie bi na rang bu gu rang ga dine jak to tam gu da gu yu rang la yore rang fa lu gu jian hu sa da rang ri ga ga ta yin na xie ruwa da gu yu ruwa di kiran la yore ane ka chik nga zu labdai kinlaa lemindu sande ala labdai kinlaa ka kanga mi bugo lopsu kiawuni ala labdai kinlaa dinde ar dingi marwa bugo re kinlaa re tatuku marwa chetan di yindu di nali ya nga zu degu yu chi nyen ala la kimzaa ka degu yu da antangu che nyeba di labdai degu yu che rwa sumba di ni chizo yu degu yu cha deo re chizo yu degu yu rwa jirga degu yu chetan di chubba di na loza yu che ta dunba di karasane chugo di rik dige chongyi nangayin ki todam tanda nye chongyi nangayin ki todam sana da Quran tu chongba dige nam gyu da dinali ya kasana yun wei sikri kya gathanyi na kunzu yun sana chongyi rwa dige ki wei hu sana da dige sungyab chingi
1: rwa
0: dige sungyab chingi kunzu kaji mangsa dine pa o chaya o chu di gamlo kolun sum gablo ma aspe kasi kaji chay chukdo diye chimlu da kya diya diye chimlu da kya diya 그런저 어 이제 어도 간주 직 지기 간주 후다 지기 있으면 나버스 띵거데 등을 털 란 노웨간 라피 어도 니데 란 노데 어
1: 레세글라
0: 개블로리아 시제가 전에 가세게 작도 집제 제로 니스 동안
1: 예
0: 노데 어 디에 침루다 게데 디슈크 점비 게데 어 디 두고디 가레 디 어도 디엘레 템도 가면도 란 이제 어도 그 작도 게 디 어초그레 어초물 제초그레 초물에 봐 안주 뒤쪽 간가 지금 너도 니 너 숨 너도 나오매 디콘조 어녀리 디도 콘조 파주 증이에서 나오매위는 뒤에 너 땡겨들이다 짐로다 챘나 아마 아주 뒤에 더듬날 추그래 통통그래 아주 그비 통벌아 남대마톰 야가다니나 샤 부제르 봐
1: 르바 르바
0: 비게 어주기 미 내가 지르서면 또 동원데 디 너야라 너야매 수 통고래 수 더듬 추고래 르바 디 세브시에 두문도 저단 디 인도 디나로리아 듬베디나 총예 나니가 토덤 나로리아 직내 어디게 직제하다 니네 있는 단등의 록두기 디나리아 군주 고란주 가르시고 이미 고란주 나로리아 그 가서다 토덤 쳔바야 군주 제가 간제 최고 이미 대조관 그 뒤쪽으로 군주 고란주 지고 안주 이제 지금 이던도 제하여 말 군주 주용제 봐 견제 쳔바 진주 쳔바 팀이 시중 그 지자 쳔바 님이 다전년 저 쳔바 봐. 이제 창마야 저거 제제 딘제게 도담다 딘제가리아 디 파주 저거 치고래. 디 있는 건 저 디나 로그 是 봐. 딘베체다.
1: 그래서.
0: 봐. 디네니 예버딘 로그드 쳔베 녀탄다 페주 체인도 디나리아 로그드기 치자기 딘제 다저 쓰나다 치자기 친구기 딘제기 제제 딘제 세우 치고야디. nyabadu ini di inji minji kore. Anzu chitkabri chigo liya denja shamu kwenla raha jala lewa siya chigo mibiche. Raha lo dinde ne shun chogu martas. Lo chunju ke pavgdun lo chunju ke tochi di lo chunju ke pena lo chunju malumbe di shun yindu. Hori atamu tuya dinde ke di sogu re. Kondo lo chunju di raha lo chunju taayin mindu si che gejit shebe di yusung ya tangar du tamu tuya dinde sogu re. Di maswe bi na tanda tu si dinde shun chimine ne chun labi na ani kondo gen yore yamira. Anzu ne chun lani ginti zay ju chidu. Ani 초대만 손에 조금 하나 템을 아무도 딱 물어봐.
1: 물어봐.
0: 이 맛에 비나 아니 비게 모르다 동사 칼로부터 이긴데를 쓰게 된디 아니 아주디 뜻디다 취브려 봐.
1: 세상
0: 뒤인도 뒤털이야 뒤 예쁘디 원래 뒤에 시주자 딱 고카 고디는 옛날이야 딱 도덤 수 치그래 가지고 세션 침배 도덤 수래 견제 도덤 침바로 봐. 저동 인수 주로 봐. 김이기 김주 도덤 침바 지디 봐. 지디 김주 도덤 침바로 봐. 저 저동 인수주 저동직 로바 관리 로바
1: 로바기라
0: 디네 디미기 로바 간주 미마스 슝기 치자 참바 宣传 로바
1: 로바
0: 디미기 간주 지 사지 요세 디구 다 디구스는 간주 언연랭가 열이 넘규 디구나 셔츠 쓰고 열 언연랭가 쓰고 열 당 간주 디나네 딘제기 디구 열바 디미기 간주 다 간주 小趋势, Sigur, Jagatan, Digi, Dezukan, Dina, Yusu, Dezu, Kandis, Chang, Dezukan, Dina, Sevore, Kadidi, Dina, Shonjugin, Tipige, Shas, Tipigaya, Jigne, Chandaka, Urela, Nine, Pig, Tiki, Ure, Sumne, Honzoya, Pigaya, Titag, Yigit, Pigaya, Tate, Ure, Dima, Devina, Yasun, Kondaiva, Yusha, Anne, Bugun, now, Mepche. Di kanjumu ju shaste guam juyong tuyabita bugu nawa yamara pamen lakdo kawa nirugu yorwa ngui di. Chazan di indi di italo ya nganzu jik di guge di nala tonada tonada chikuri la mangzo kyun yungu shunglongwa zho nyege dili ya goyo di nala juyo matan tewa da toda matan tewa lakdo kawa ki par tibcha nganzu namgi kyun yi isa nami du di ne gali ya ya tetun cha urta.
1: Lese.
0: Di ne ina nganzu todam chenbe di nala pa todam chewa pa piwe 진짜 제가 파피베 아니 다정인조 쳔베르 봐 먼저 르바 메이티 지그르 봤다 다정인조 쳔베 있는 딜이야 캡타 제고르다 개똥 그 캡타
1: 봐
0: 보관 르바 제가 되냐 진짜 치톱 있네 아니 디 카 주브 디네 어디 드스 제제 디날이야 난규리 찾아 디 인두니 디날이야 디 추고 디 지디게다 가지게 되는 따디 근데 지나 삼대 세비지 말던 건 좀 칠레가네 레가틱 챙겨 손자 디나르니네 디나르 카트리 가사 사고고메 세베 디나로 드린 디나르 카츠츠도 커서 접제도 슈샤이스 디나 지다 장매 디나리아 돌레 요스타 장매 토나 요치 장매 토도 요스 마세비네 아니 주고 조조스 소리 좀 년도가 도덤 지금인도 견제 도덤 그 챔베 도덤 지금인도 아니 레고 다 챔바지니 지 조조비나 디 다양으로 요 말에
1: 시장 시장
0: 좀나 딜라키아 요 말에 딩아조 단등에 되는 시민이 디 지르기 짐주 요제레 지르기 짐주 요제 디 먼저 단다 공고 저동 그 판토 세디나 최대어 레스 지르기 짐주 디 최유나 지르기 도덤 고아르 창매 도덤 고아르 창매 도나 고아르 창매 디날이야 도덤 제 마용변에 아니 간조 미막 종계 미막 도덤다 직접 사지면
1: 그래서
0: 이제 붙이 뒤 단야디 튼두고 말해
1: 내가
0: 뒤인도 뒤털이야 당보디는 도스체제 접으시고 예스
1: 레스 도스체제가 걔라게다 직 코너야 냠주 글로그 박바 티고네 체제 정리기다 직 로망기레네게 냠뇽라 다 제제다 직 디테일이야 간조 짐주기 디 초기 디나 슝니기 지기르 창마 정니기 다지 글라마랑기 다지 섬시다데서 최고 되나 봐 도제나 슈기인기라 디가나즈 총결기 고류지 총계기 된자리 된제기 텔라 지컨들로 그래 편법 첨부도 없으리 도제나기라
0: 그래서

0: 创作用给满足了不把用为梦西点的送月。罗迪大人在创作单这部人规案的七八堂来到创作堂需创作所年长期创作出他念头免得地主听了卡多的读者去听着批给他念头不把用而学为日规期内部创作内三方用给他的给规制七百百尊的九百八的在创作批给给人部这样所做行业
1: 所以来给光了那么最先出的呢让用穷期温吞西林当增作你的重庆的南从拉多乡在重庆当这部国路国别听众国家图配件团年的车重在了团里他的车快不提示
0: 现在林家下面那么村母体前六个四个月重庆的九月罗居一人去城南总去边教堂接触配件给重庆国家之恋国家图张家就以普及南北差的将到团里人的年这他的车快不提新鲜那种呢
1: 接着你同学们居住楼老个四个月内重建了九月，也用三十七亩偏僻的村庄三间小土来预备。老旧改建百分之八九，产能总体新力堂人力预估了天力节年底定时穷的，北在土的偏僻的空地俺都一定都送预备。冬季节把这新呢，接了儿童家们居住楼内，接了儿童家们女婿在俺老婆了，总用的四个月春节人堂东北过了同居了酒堂，这座。短冬内，过了同居了，女婿在我堂吃做解冻，国别爬了爬了堂。记住，在这西藏东北了，过了天短冬家没短居内，过了同居了送堂吃做短冬爬爬哇。从西边有没每日吃用规矩消费，用不过了天过冬阿别出居内，过了天热堂西冻国别西边先阿爬了爬了有事。大家常常给团结堂叫做西边西团，最多接点别最热的，也弄张规我内贴近温馨有事。
0: 前面就这一趟，最新地主写的给他们给四句新不对白的。一日中途，一龙长辈长男同辈我呢，我听了句的，给到给孙秀八心月。前家最新有堂有我听了给不他，东主电视领堂领人不打恰孙呢。我将有六日的鉴别增强提大通过，我们抵开了七龙秀七星，在最新鉴别三家吸引吧，三六娱乐块个。人文区大呢，城南总体健康给让当三学天日了，总共给北侧土围偏街给定村堂，门西四学天日。罗居一人，城南总体托大派出所健康安乐教个堂，江都偏街东围都是他用钱的。人最近呢，新租老宿母车就俺咱们钱呢，起步呢，江都去新开了幼儿园。也看祖宫去春节电波电呢，让宫中人别那在天对南昌三百去崔代总去敲进迪拉安托巴塔，落到了天对七节，转吃鸡汤，热冬新的也看松姜汤，人汤新旧人家的团结节日，也看三节大东边七桂林呢，出去人人三都走的，云南进去过呢，可以用给也看过西汤，自信大宫，其实大东边给来团别话汤。秋半堂、初半冷露堂、南半冷露团聚能不切的，乔镇管理级别云南经济健康大脚马拉做客了。湘潭重点阿堂、创作堂、地桂鹅酒阿边、迪拉阿、让江江人民健康西北做江去北端路做对切的，总共给天津新的北站林业堂、创设给健康有过了，也做结巴达的皮革之外了，健康给蒙西订阅。
1: 国际里面呢，团里他这当地蒙就给蒙西订都当哇。长南总督那边中期六个女局长们直接团练领年让中级女局长们直接团练领去南昌唐不提示了明儿可乐西北这部脱学级女局长们直接团结定息息讲一不是湖南株洲以卡带票据了若局的团工来电呢团练领去六在西北堂团结所中捏着中途当夹角库竹金陵借机团练国际西北马拉队的如今西北三年铁给你最女婿来个了队呢忙做金器国家的求救冷不如觉得不切有事罗局人我住点地前边军都清不穷去长南总给西军营给所来开列松地行前呢将用其女局长们直接所追领通马堂维修堂切据送地去北端列车通马局呢维修南昌松地拉昂查地通呢落当地将到女局推列也做也不达了偏见情有事每日那些所来领我所交个出行能不谈不谈别说啊新贵所前天随军团练给北在土地人不的穷呢西军热咱们吃也不是令人也不是了接着女同学们女婿在我楼长南总给边角的趴在六个重建的给总堂区堂重建的中义节安堂不的里面团练配件的重建有的都是我特别不是 天烈了比这零年的穷啊堂推中天烈行列撇界及孔德颠度清醒总用及天烈天烈马拉军切米巴拉推过仓途当年车西土为色行母亲尼堂解冻解决沙波尔堂有个切巴堂接入年冬家门女婿在俺楼楼主力团部转至尼堂团冬国际生日
0: 龙阿对马的团队把这兄弟结合平别行列停入进去别团亏土当月时我们人类学校去预告了人的前年推入给我才对白天罗居北军超速点点缀将去用完人们罗居人常常总去人类预告天门卫东秀母推切入担心人际给呢门卫国同居入集团这年冬咱们当地人类预告的去做年南昌就去准备他不这零年用完了女秀预告归的当月 三月公所村级人行去人类了店内培育陆局的军团也弄张培育给他们增长三队其他去看店天空街我等定色他看店培育给有个冷地忙不吃过一些菜钱的每次人类西部老他给他们做心重新了两年所那么年这趟三公十步的特别人类有个的培育给那么三百十对的总共人类有个的去来两天他多年 初头确实批给当月人类有个的批给给策略了点点常常总体不出能被拍摄他所在被常常写被人类有个的去明抢军队改战去把签约查到都三公十八七站文件他车机的签订结果严格安排的三队七港巡女有在推进了准去人类有个的不出能被拍摄
2: 他所在被长南西北人类有个的去明抢军队改战去把签约查到都三公十八七站文件他车机的签订结果严格安排的三队七港巡逻局在推进了军去人类有个的IP扩大队的总控给人类有个的去改战确在他修建铁皮母体切入当月接了年冬你学在俺老了有个的去用不国同居的接他这七栋住给谁呢 人类团队给从业的用户推送了来，感谢你去赠送他，成中送股票他。人类有个的去变就是遵守教育用的配乐。人类有个的去送年队，我们学校去拉索队，常常总去我们人类学校去推广抗日节的新来他，人类有个的接他，我们人类学校军政研究队定时用具的规定单呢。 水军给老谢提，如果你团队团来了团建计划他，老在说中他，老谢不作用。军军六连接云南军区国内边的培育那位老在提水军给老谢呢，蒙出与他去看店团来数据而签约。培给张博苦个藤井姐，别碰团聚人不三不对。培给给国组是三百套，常常总去给他们问叫他，讲到培给团来蒙出用话借给培给给团敲，偷到派出所他用钱的。
3: 创设他给了教育用的规定动画堂，总共编制了编制零年用完的规定动画，将他们三百套留三百母体中心月。喂，天哪，快去春节穿了休息。
4: 卡几杯，朱六杯，朱六好些九杯。
3: 啊，弟弟，
4: 看到你那么卡巴东大，你不得参详。中国共产党卡巴东大三万，哎，卡巴东大，
0: 千万莫说的些。生个零件，下面了母体呢，过去土，忙去听我住。
1: 忙给三只三十块呗，你这重给在于总曹华荣乡土，忙骗南昌松就说松团聚七百块，你准收银。重对来军如果卡，中阿把重做了加对切村，你这重给来在于总曹华荣乡去重对来这边，羊台北西端来这到我做不谈，老大的七百，罗不中罗不做，点点别呢，我说独个他几多多的，前者托不了，俺也没做。 切记脚步了，俺一别别跟着苦路趟。忙出南昌组军拆解用啥来做嘛些？西林都别的切不趟，忙了吃完我也做的。忙西这块趟，忙做今年去南昌开机，用牛的团多的去玩了，规定当年。通托不趟，错托别，忙骗南昌老林单位，我也准备了点的。重对来团了，那么啥不对也不是。 忙做一天过趟，刚哎，甚至如果借去那团了，没别过年我这去呢。忙做去别着呢。 俺去雷霆主编修着都不严，西北的呢，曹华荣想去重做了家对雷霆如果成为集团去完成些事。南昌苍马让人困难的点呢，吃过米切巴拉，重对三月份数直到都决定，忙做一开始轨道去过个天，南昌去过去各组啥来执行业务事。龙埔重做了决赛龙埔呢，日南市。我讲龙埔的高松去加着说康阳米巴拉点，吃把白冰心，多红啊说去内最团他不去，天哪！ 军都玉米草七日举办了点价的外面经营，请不定个月不是。重对来军如果去推上土，就呢，忙草技术透过切割。 총주 지람키 수르투 작제 첩도 찍으시 갸주티 로거키 망제 두고 안 강보로 땡기 제범마세 총주 울리니타 당유 튜미 뒤쪽기 망핀 셰프 첨진토 체듄 심주 다주 총도 초디 알레키 주시타 알레 규제뉴로 망을 토담 춘진 소기 각제 튜진 리리신레 십도루 체네 톱쇼레 지돔키 알레레 꾸디 당시 알레낭 쇼킨 유미 민요와시키 곡송 찍바 덴부시 유베 치수 차바퍼급 리람토 규디 심제 치군미 제 뇽조로 삼미 셰유시
2: 푸기부 바르믹체레 시초네 상다 총주 사내티게 정충 추진 튕공레 데네 총주 냠데 변조 덥치르 동와타 망조 타니스네 레슈부 파용와르 구지 체바르미데 추진갸세 주강키 부제 토르동 림보 남창라 뉴슈 유구 구디 동와시 티나 총듀 레튼 루카키 망스위네 창키 레라 창웨 지괴르 진돔 규르괴 체네 총셉기 링네 유고 튜레 피게 동화르 쉐디 균튜 척베 튜레 남찬나 데네 총셉 타르게기 멍시 덴도 동화시 어준 토니 체네 로디 레르 준베 고네 우주 쉐베이나 망츠 두괴 교부 준괴라 티베이간 덴부 준괴 차와 롱샹키 남찬기 차르괴타 어준 십시르 질렌제기 규림 시부르 nembo chigui ta yongi, mang tiye mengui changmara todam yabu tang, er juin shibji changmara temzin yabu chebzi. Longpo chongzui goksong kyangki namchang langlien dargu chubye tuin chamsu, chongdiu le tuin rukaki sa yu ngui su, tige er juin gyujie chomre rinkuang tang, tixin rikui kimitabla dine genzhen chebe mani tido chedi. Namchang gi ngunzi ririxin sejui tang shib chasu dongwa tang, donggu ka le chunzi nembo chiba, mengui pime du joba tang, kengjong donggu dinggu tajidu chene, mang tiye mengui changma ko chu sara dongtubi ginen chebzi. 차와초대기 총셉 타르게 동 교수 당외 권내원주 수배인나 리카가 남찬의 귀디 눈딘 동외 대화니 당주경근이 체타 내제부터 망초 선버직도 지와토예 샹용기 총조카키 총들레 튕루카타 총주 울린이기 친가 당윤 튜미제레 추배 남찬 각주이키 치구 친가 지규토조디 레구 카세타 레주 체시수네 남찬 창마라 토담 치근 유바타 창마라 더구 치근 유배 길렌 제부지 홍동 총주 당윤 탄람바타 유미 규모 구롱체내 신난케 조람 장수타 알레체유 특지체브시 롱부 총주 치주 친가키 투가 따라 지바야비 피림나 추도체바타 상다 총주 미규지동체내 주간 규르구르 구디 덴보당와 샤용기 콩워 참마라 지부타 당윤 키니치디 레가 체바타 망초기 냠도 레가 체베 냠주 냠주기 레줍 코류 차자 우시 차유 차와롱샹 등 위기 수지 冯红枪起 明儿的香永吉盲点盲片给盲为国吃你给你是老怎么的呢玉米错了参巴他床的皮给谈着我预备盲催南昌松就说松团聚切语这些都三日夜广东新出不停的过去途盲催团为主盲起心这些习惯别你这重结的在于从草瓦荣相图盲皮南昌松就说松团聚切别过了你这学不提示老道可把牛过去这几年西谈
3: 给个什么女谈论究一颗色别老道可把一狂在体位期连年看了配置给个别颗色价值中隆聚切巧脱去了我让阿给教给谈天庆人心了我儿写东西给你去教给习近平中国地震期连年的片面录制能说中国地震期云至老道可把城西亚给了电价月了烧江阔月的可把他安大忙为来去了熊给人阴界些
1: 修在龙世界内铁东年浪坎地儿死一枪卡巴尔他这一家日子七日几个儿死一枪生了林家下面母体内过去途给我谈最新那措地内塞特巴协会被拉萨重给城关区秋队九用地内了坚持切别过了年终修个银秋队九用地内呢西林九用给塔萨提莫日了忙错了相对修为塔萨唐部雷地强势 接下来你同家们女婿在我留进的松巴拉拉萨重结的城关区秋队九江电力机将用其卡布囊蔡西同辈总经别秋队九江电力前天前期组队立柱通马的前年绝不错不是城关区秋队九江电力机内林从前途十个别加起了高级特别从前囊特别行卡塞维立柱提顿我大堂结果用于其强为数改为宁西托我家的七金堂区西七金推多托人民昂端行约不是
4: 직투남비 셰프 유거공 아루 팀강탄 팀진주 메지주소 균두 쳔바 듄키 레드비 긴지랑 쿠르탄 샘자 쿠베 졸롱 녀르켄 레넬린 슈티 레도 망초르 레고 레드용카 쿠림 덴비 앙비디 규림 창초바 마세 레주경 하장기 쳔보 협시
1: 陈冠局秋队就用电力起竹林地基全面秋队就

0: 用电力提，车顶打着开膛，那么进去，他就开，滚动开机，前头开松都切约。原地前把短片，这月前把先去，人们家里头，隔着家对其他家的，前来陈明把车架顶住停个轨迹前把它，陈明把它，陈明说明女士在啊，立住边，前来多票得叫了土切吧，电力提。
1: 各种学堂提前去题目了，角度改变，取消其经验规定的滥数，落得了钱呢。盲错了，你不切换，列入年龄图牌的签约时，大刘金的安排当中拍了，超对九江电力区，给我谈最新那座集中年经营中的什么大队签不来，就是国际局批，他就签谁呢？他就签在加州地区团松新不谈，蒙古国的区超东出街的就团尼谈，这我学习。人在江南盲错没定，直接谈松东拉咱们年龄区呢，使用为了给我谈最新他就签在加州结束。
0: 罗杰拉咱们人，天官区超对九江电力区，团工多票机动抗力车的，都是些些不谈，些票些票，接近些票，一个人我家了，那辆车前女前不西，都这车表马赛，他同给我谈最新超对动机抗谈，爱做动机听，打的确实女车听着说，天天前女看左边，进女恩义，那么最新他最前当车呢，忙做起日休，国际来最美国不谈，得进了大主车吧。
2: 今天进驻准确不接，我们就入场入室。前天进驻准确偏着点点谈，现任局长去重振我们三台北店内，城管区秋队局长店内提，让局长给总人别秋队局长店内组队给拆新图局内，这所谈开不带单桥别冷落谈，于是崩开，落这节松都这位，俺们这偏个给他们两对的。
3: 我介绍江西南开庄谈区十九号咱们给多些谈，老表请进了那里训练。秋队九江店内给餐厅进驻准确重寨的城管六零年将永给俺们就派了人心狗心一批。他在城管区秋队九江店内给城镇经开居住归宿时前呢，城管开东寨来的谈，平江永在东寨所给马来南镇前的给我谈最新查到日区谈，经车东寨。
2: 查到内给准，再给军人师傅查到内专业企业。华为针对 APP 谈，官通联系所给来电了电呢，云电国系拆卸人流监谈，通融监督局不谈，城市来电呢，西镇局长听着监控取材投入进的，电价区系团在谈，都是团员，一个人我家头就是为来住区系长伯姐，送钱我就托不谈，给我谈最新动机起在谈。
0: 盲错东寨的路易村寨，电前去团结来劝解，讨论什么安全区呢？西镇去制作酒酿了，安安静静去偏寨团入室。
2: 第一准备，俺村没有呢，绝对酒酿店内提盲错给一切七岁七百给我谈，最细细细，他们实际行动安全局啊，这个提人谢谢多。
0: 三六一，看了那不就三处不提呢？过去图给我谈最细那错，店内三处不先亏呗。
2: 他是从一个城管区超队局长带来了简体设备过世。
0: 三个人，两个人区别，门店，他说养车的，他在区里局长。
4: 三个人不错，下面了母体多，决定做有其他设备能成过局头，日子没到，那边这三百家车配送车协会别，我这四个总是局在来日，俺们这天做的，龙岩日子来团过的去指令，年终收银。
0: 三个人。 龙岩人，我的社会总理就在来日，俺们这天早起，天蒙蒙一般人中开车趟，陆军区日军三木路西侧不趟，我的这边叫他记住偏街去查查五路去六零了，叫我他们是偏的，新路基地趟，我住建筑基，日在沙中趟，现在不少用，人力忙拼少去来点卡了，规定点的当我马赛，社会太阳去，加起日在来团把了，团结内地去，沙多路西侧不趟，别碰也准去不趟，他们去日在桥下电表岸空白趟，有些准备。 托巴拉规定当年，我的社会局有人得过趟，不再托为偏见了。以往了，有人那边人力及读书，难有事。龙岩人，我的社会总理就在来年年底先做起，三六七十几天团抢救的，人在来团乞讨的派出所托起不了七八趟，突然间就团做趟，单位借用了相对票的汤普罗米巴，每日团这趟变叫了偏见。 健康松江特送他的重视他的所去做内来团了美国姐姐的，决定作为我三团不谈，团不谈，人家团不，我的去开局团不接的，日在咱们区接了热汤人不，军团都有不是。龙岩人，我的社区。 빠르게 개진 튼조치 총미리 개지탕 개낭 키리카기 딘도르 차가 개주 사람 더부터 총미 로사라 다게르 로거치 빠르게 실수 차가 더부터 예수탄 리무 개진 튼조치 잠취 망보시 정치랑 기점도 나쇼버 좀제 예부 더비 없이 산에 되게 좀리 사좀치 유사 야체를 동치 너리서 그 좀리 규제 레링냠지 튼조치 야표 신자르치 튜디 너리치 좀리 니로마세 차진 좀보보 치린 노포 직접 로지와라 딘디 슈니 개용을 초디 좀도 체비 대차비니부터 슈긴 팁슈 윤퉁앙 치료 친구라 산내티게 리제낭 등양 푸숨 초소 친구지 제로 니동 자매 뉴슈 전이로네 제로 니동 자매 뉴슈 저숨을 팔아 머리 서구 좀리 규제 내리 냠지 행조 징아 지수 바르자 케진 튠조 탕 이수 탕 리무 케진 튠조 좀보 비 튠조 제조부터 림제 겸나 총민 이제 십주 십계 계신 체내 사드 리제를 가신 탕 시림도 시축토바 레기 부토부터 한 긴지 쿠르페바 제 기산에 대해 리제 강진 배분까지 지속이 없이 튠조기 말아 삼미체 바로 튀고 창토 침부터 한 뒤에 시림기 리제를 가부 챙긴 태외 망와 人工 리제 사슴타 리제 전종 낭슈네 리제 차차라 균투 순슈 개바라 구리당 옆시
3: 롱에진 응리세구이 좀리 규제레리 냠제 헨조기 턱다 발숨 토미만 데와르 진별레게 뜬초 타용체디 망초라 샴데슈와타 망초로 핀바도 규티 리제레 튼키 튼르 법사르지네 시림기 탑사 당부르 균투응한 규디 균남젠 타나만 진키 링네 망핀 십슈비네 리제 좀제응원지 망초타 지지토바타 미리카기 미세라 핀바토바르체유 나리서구이 좀리 규제레리 냠제 헨조기 리제 다마 샤보타 리제 당한 셰프슈 루카존네 로코모로 터린샹타 총대타 심바타 쪽바 총조타 총대 터송 소다칸타 럽자타 디구제 수교디 규남젠키 리제 첫된타 잠취 짐드 링네 쪽제 소기 망펜 치고비유 롱예지 균 치고나 초팅 치돈 학잠 비와티 미리카기 망초 미팅 치드윈 학잠나 켐네 망초로 권잠토 나만 편숨 초비 링네기 샴디슈유 国主十三八日，俄里社会总理규제레리냠제헨조기，日在망팬키통메섬듄무투딘송타，日在키신사신부렌바르체디，야지日在来团巴르团结内체기，탄잠수시소바타，罗子직진啊，사좀기人단点巴타，지외초바，도쇼点巴제기，日在잠취体外忙话团디，人内来店内，米那所讲他，人内来店内，米那来讲，人内来店内。
0: 汉藏塔尔杰就用完彻底，突然发现俄里原人跌垮他，不再作为批阶级，日在给读书立即不够用不是？是了耶，狂热南部就先出不定的天地决定作为其他级别能才能过去后，日在面多南巴拉扎，三百加七分送错西溃败，俄里社会总理举在来的两支连坐机，龙的日在来团国旗指令，年就学不提示。 新的鱼缸品种养了鱼缸给鱼品拉长，国的同桌鱼也懂得点。品种的念头不再拖为偏见的了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养了鱼缸。三日夜，天地品种龙天年这里共培根龙天气增加了关注观众席别的情绪，咱们大家写个音。来，咱的总体健康能给蒙给不拉汤，席别的情况能给你，你们吃的拉汤，不算占对了饮食。

0: No, senam cho. Mutu yung su li senam che jin shi be su di yin nga be pin zong la ne da nan be chen sim si di yin. Nyan po nyan li sen ju ji ba ga ma jung ni zam le min dong nan chu sing in chu su yin tu zi tum zin kin ri sin ki. Tia ji an zhan tan chen chen ji di ku yin ki di bu jie gu jie li senam shu ga pi yu ge su yin.
1: Lo zam de nga na chu ku yin di bu to le chen min li ya yang zi hao hua zang shi jia ju dian si chi nan ba kong ga yin na lu xie di ming kan zhe res kan zhe shu ge. Tan tang na chu sen na ya ki lu xie di yin na. Namo pami toksim siya ki sungsiya di rila.
0: No, tanan xin anan chui kyun ki dibu yu zi li cena shu nan kien ki singin chobu chami le sheng si wu chang shu ni kong na yi na ning chi yu be chobu nambu so dibu yi na mga ni ga rung chun bi yi. Ken nan su nam ya di gi yu ma ta zhobu yun be min dun shu ju ma si sam dun lun zhu yun be min dun shu yi su na xia.
1: Chen min li ya qing kan nyu har si chi nan ba kong na yi na lu xia jia nian bu chun be to qe na si chi nan xia le.
0: No, motu yung tu li cena chi chi shu be chen sim si be sung se di rigu nang gu gong bi nang yang ponye li cen ki. Tia zhe an chan le wo ge gu ji chu ge jing a dun dun gu tan chu ge sum a ni chu chu. Chu ge ni gu le wo ngang a tan chu ge ni ge chu dun dun jie yin.
1: No, xue yu er zi si chi nan ba kirang ge yin na kirang ki chok bo ya. Kurang ki ge ki zu e ne zu a tan zhe wa yu be ne zu din zhe sung nang gu gong bi nang na zu di bu tan. Di bu tan tan nang xin na li cen na li ya sung bi yin na cam si chay wa ma zhi zhi ba. Xie zan yin na ti xia ng na zu xie ba tan. Kyu yin tan tan nang xin yin na ge chin la sok ba yin na nian qi ha jian mang gu yin be. Kirang ki kong la ya ge ki ne zu di ge la sung bi yin na ya wu yu ri si xiu yin.
0: No, mo tui dao zhi xin la li cen na xiu nan kin ki sen bu xie ba te dong han nan zhi dun na zhi xiu yin.
2: Hello, 같이 안 담보 변하는 일 때문에 만제 주린 시야 일라.
0: 너 만제 유린.
2: 네세 개라 텐들라 다 개라 개줄라 유린도 잡아 좀 봐.
0: 네세.
2: 네세 네세 대뇨 기대기 다 드린 농직 센터. 지금고 카바 대비에 맞은다 개라 대진 야구배부터 예장 모습 용도민도 네 친다 최장.
0: 네세.
2: 개라 개라 안주 거지린 소배기 속도 내마 원디라 또 제대 성매용 당 자녀니 소배 성매용 아 니는 가사나기 냐야 판여 소배 성매용 라 비야 예가라
0: 네세라
2: 그냥 더또 다 지린 동대 온고비 온고 포레 온고 체제 있는 게 당만으로 비야 예라
0: 네세라
2: 아세 그냥 야세진 게 파마들어 신기 부족이 되지 않더라 그거 망점 나오라 낭시야 이깔아 추제에서 봐 진짜 저저더네
0: 저지 네세
2: 동예 누가
0: 지지 네세
2: 어 터지 진짜 인간아 쉬고
0: 너 시든 자고
2: 너시
0: 너
1: 올레 감사
3: 올레 감사
1: 너 기란 챘 카쇼나
3: 에 님리야 쳐도스기라
1: 레센노노 쳐도라게 제발 그네 능고 유나라
3: 에 레슨은 이거라
1: 레세노 만나서 지지 수비 나베빈 졸락다 남베 체심세 루시에디 소비는 지유나라
3: 샹고 루시에디 만나서 룽디 셈보 용리야 페야이
1: 나 레세
3: 다음에 신기 에네 만나서 녀 포녀 리젠 쪼교마다 아니 아 우디 링게 탐로르 피네 탐로 고레카 수야이
1: 레세노
3: 너 아니 신다메라
1: 레세 안체나 만나서 인나 루시에디 쳇돌라라 야피 제조부 용베 민든 슈긴
0: Lo,
1: 老张队是七男吧？公个伊那古勒卡说是七男下，他七男雄鹰。
0: 那摩托俺能做很土伊那里七男吃这许白，俺白品种了那单南白陈新皮白松些地级新南土。
1: 老不知哪个伊那里提灵个路线，咱们念不起来，穷是七男下，其他个念不拿不来，他七男雄鹰。

0: 아니 gyunma chega yena ani kasure nyamne tinde chinyu ye ta dina le nyamne chinge na ne tandal la de yena ani kendre chiri la ta nga ji che anti ne nga ju nga no sha jo de wa sinye ti gi ani mi ta tinde ji la de yena ani ti yena kendre sire sna ani nga ju chindu gu gyang ju nga gu gi ge bli yena lase kungdo li yena ani sha jo de wa Changjo deoga, Lojo deoga, Nupjo lhamu o tindreji ki kaxi zu nasu. Zu di zamba ta, Shajo deoga di yina, ani Shagmojo li chabe ki sunza li, ngamu jizo nyingbe gub li yina, ani nangme gidu ki, ani gerub tsu, ani nganzu ki gela namba tsu yina, ani di di zamba maang che ta gela ganda, ani diba Shagmojo li shu yori. Ani di shu nye na li su yori sina, ani gen, ane la singe da ane la go konda ane gen do ji la ane chu shi yi shi zho ma ane da da ame ri la da so gui ge ane nang me gi du ge ane gen de su xia le shu za ane ku na zu ge zo na be di ga le ya da ngan zu zhe di ane du zhe zhe zhe ne xia jiao de wa zu ri ane zu du san ba sa bu ya ge zu zhe ne ane dan de nang xin ge sa zu da da din zhe shu qian bu me be gen ge yin ane ngan zu le ya ane Nindari shi nime gongli ya, du xie ta nangma lop, lopi xio li ya, nganzu jik tsuwa ge ya gu tungi rabu tindri, o jie jie jie, tungi jie, anu gubzu jie de du yin, du xie nangma ge gyang xie ta jita lop, anu gongma ma liaga tui ca ni ya tsu du zamba yin, anu runya ta nyambu sungri jie jie yin, du xie ta nangma xiaru lop, jie sungza yin, anu kunan zu gi, ngami ni ta rinne gi di kunan zu gi, anu kenpa tigeye na, ane nganzu didu shacho deoga liya shaa na jungsi. Mazayi na lojo da changjo duzu le deoga yori dili, nganzu shacho deoga di, ane diisi ngunse duibu da, ane yaga yungya di, ane di gige nambu su gajin re. Gige nambu su mebiye na, da nganzu tika sure didu nashiyun rechi re, nashiyun sunza, ane ngaji da da labda chugui chugui liya, ane getan che che, labda nalu deoga ra dinde jingi ji chabza, ane yagu duusi, konanzu zechi nan che che, get 当中啊，那是老姜就住够多啊。在修个家不能新结结，新个月嘛，这对。俺那困难就给别提了呀，娘姐姐，你人也给不住能新结结这一呢。你对些给提了，俺那提俺那些提一呢，俺那提个说的日龙了呀，对别给些日些提一呢。俺那俺当中给听见了对别给些日些提一呢。俺那年纪给听见个说的，俺当中给他个肉给听见给难得热死姐姐。俺那。
1: 这里是呢，俺那这些姐姐，这是老多能够有。第三站呢，俺那爹俺就跟这姐姐姐呢，住住这站呢，姐姐姐俺就住住这住是不到了呀。俺那爹姐呢，俺那如果来给他，俺那顶这个是住个呀，军队的这个建个呀呢，俺那爹个来小卡西部的参谋头儿的，那些个老，把咱们这些姐姐姐，俺那卡这里呀，亲爱的对我顶这住能的上班，俺那伢俺就爹难给的。 明天地址接到罗庆的，接盖亚的，接跟这里西街这样，请俺拿了呀，听着当中啊，俺俺就看见呢，俺那个说的吃了呀，叔叔说奶奶忙着，听着了呀，怕出当当接，听着接不的，因为俺就小人，这我就要的吧，俺那对些那么的。 我说说感谢月不大，你给俺拿不出去，俺你下不得，俺你嗯，各种钱不算账，俺就缺那钱要嘛的。俺你俺就叔叔奶奶刚给两个钱呗，小了呀，俺就搞咋听着，对于姐姐姐，抢我了桃子听着大，俺你叔叔通过哪里呀？这长不大听着，看姐姐姐，三年没大，俺你听着了呀，怎么接姐姐呀？对些那么干了，那不是乐不可的，样式样式，真是接姐姐姐，真的有的，听着。
2: 姐姐姐，因那，嗯，母体姐姐因那，他，他就老是来给了。但第一个嘞，俺就，今年他叔叔是来了，请不着吧？
1: 哦，
2: 是吧？这里俺就从入住几多张，入住姐姐，俺第二都样，别几个对些那么样，中大姐，俺就中大姐别几个，他说了他，中这日的你带着托的账，俺呢，当当俺俩是，不让给就是内听的。 Ani kiranzu chigi ta tando lega chi tando su yabu tu pe miri gyunze lea. Kiranzu sungyub chi ya ta. Jindegi ani lega yago shiraja shas. Jabi yinzan kiranzu di ani gyunze chi ya jay yinji minji. 군진 투보다 응 아주 다르다고라 만주도 레세 뜻이 군진 루가스니 지기 아니 초보든지 수난지 디 만주 고장디 고바게 어렸을 하수 통기 만주 주세간리 아츠드듬 나
1: 아츠드 남브리 노
2: 제비 인자 딘데지 레세 뜻이 군진 루가스 딘데 수민자 땅 안조 가르쳐버렸을 능 아주 딩엘이야 자외 안주 삼륜 날에 뜻이 군진 루가 주야 디미유디 진행 요즘 니네 폐제 단야 시도 된제 수브와 대외자 안는 군진게 대야 지기 두부도 무슨나제 되세 군주로가 된제 주부 인상 안주 삼는 날 대외자 어제 땅 안주 배 미리 규제 들이야 뭐네 지금 간이 통진는 거 돌라 안주 대외자 수가야 안주야 아니 지금 심수 뭐 소용겔리 심수 질레제 뒤에나 순지 안주 아니 안주 샤브 장세 사지 대기게 다섯 망조 주제관 제주 남이엔 장아 주 샤루 장세 사제라 뒤드네 송아 주 본다
1: 사고지게
2: 사와리야
1: 사불이야 아니 칠이야 미 수피네 만지 대야 러브 유 먹고 버터네 아니 수피네 대야 간지 딘데스제제 러브제제
2: 담보 카시 칭송한 가르선 하수 동기 간지 라수 동기기 구접러와다 해세 뜻이 가르친 걸 해서 하수 종기 망조기 지금 진행이 좋아 준 거예요. 제비 인자 디날이야 샤르람니 아니 소소 뜻이 남아 가시 유베 샵시 난게 핑에 유나 수피네 그수리라 대양 아주 라링 딘디춘 남이야 요 말이. 저선 어 딘 뒤드는데 주브릴라 디네 순지 간주 단델 해세 뜻이 이 무미리네 슈샤리야 제로 니토 주미 구이나 주나질 버브리 데네 니조조 라오초숨 로리야 디마 제가 촉젠
3: 톱젠
2: 어 데네 안은 아주 해세 뜻이 근주루가 생기도 종점버 토마 종점버 전에 안미 단다셀이야 야 계급 좀 변나리야 야 근데 스포나 도와 어 근데 스테자상 어 만주 단데 자에 가소래 만주 지기 직시 소리 어디 디데치지
3: 나세지

0: ལས་སུ་རིན་ནེ་གཙོ་ཨ་སིན་ཡ་ཁ་སིན་མ་ཅིག་རང་ནང་མེ་གི་དུ་ནང་མེ་གི་དུ་ཐོར་ནེ་སུང་ཅིག་དེ་ནེ་ནེ་ད་ནང་མེ་གི་དུ་ནང་མེ་གི་དུ་ཐོར་ནེ་སུང་ཅིག་དེ་ནེ་ནེ་ད་ནང་མེ་གི་དུ་ནང་མེ་གི་དུ་ཐོར་ནེ་སུང་ཅིག་དེ་ནེ་ནེ་ད་ནང་མེ་གི་དུ་ནང་མེ་གི་དུ་ཐོར་ནེ་སུང་ཅིག་དེ་ནེ་ནེ་ད་ནང་མེ་གི་དུ་ནང་མེ་གི་དུ་ཐོར་ནེ་སུང་ཅ 아니 미럽 제마야 지도 나야 체도 체가네 아니 초보든지 주나브리 제비 인자 땅 안 줘야 단다 가서 소래 땅 안 줘야 되지 된데 지나제 된데 주나브 인자 안 줘야 심주도 못 손 대비제 지도 돌아야 지기 되셔 남매 간 땅소 간래 지기 담만다스 요르데 있는 안 줘다 녀마 아니 지기 가서 이렇게 개인 부스 루디 남비 그때 군 전부 싫어요
1: 디
0: 조그나 주 딘데지 지금 아주 균진자 찍는 망조를 룹지 제도 초 세진에 아주 대대세 남은 딩에메 지미지신 디 동수 문구도 왔다 딘데 뭐이 뱅에메 지미지신 미럽지 마야 샤야 그때 지기 샤야 제도
1: 어디지
0: 군다고 지기 어디야 딘데지 딘데지
1: 제 대세 남은 디가스 망구 제제제제 기겐 지지지 그레스냐라 마마마 그레스냐 망구도데 나란조 기겐 기겐다 땅땅 지어봐 디는 단도 겐저스 라송수 쿵다고다 아니 하장기다 가서 레팅 서부든지

0: 아니 인기라 디르샤다 타다 레세기나 뛰셰기다 첩뛰는 남배터네 주비나 로는 그접기 아니 로카르기 주제지 지도안라 안디나라야야 축시에 이마다야 장시에스 체제 남아 망우지도 안라 히터라야 드리기라 키나 니네 아니 하나 저 레세 뛰셰기다 첩뛰는 남배터라야 뒤직 승전아
1: 너 뜻디 뜻디지 장은 수죠 가래스는 안 접배나 뛰셰인디 토만 가래 다세 드르유드 등기 공도 슈슈리 드라네 다르 드라네 다르 제들하사 다르제데디 다르니 안니치기 드룹 니제지 나바도치 갈하세 안티기 드셰리아 조케치요 마리 이네 두즈니 데지 나리아 안니 맞주 드네 다르레 달하사 다르바 데야 안니 가서 뺀 드바 당주가네 슈나 안니 콘즈 장시에 있단 다디는 역시에서도 셴 등시 다그라 겨르담
2: 겨르담 셴직
1: 셴 등시 다그라 아니 다양 토니 등시 다그라 그 겨르담 아니 샤르 되게요 자산 디 단데 등라서 샤브다 셴 샤르 송어자로 데디 드레저 봐 단디 회사에 교주 중에 제리야 회사게 대셰스에 대한 민주제 장셰스게 다 단데 대셰스인데 민대야 추셰스기요. 디 가르스나 떼셰디 해살린 해세 떼셰스고야 중전 찍디리. 제비인자 단달 떼바 셰담부디 대셰네 역셰 제브르바. 디바자 땅땅 찍지르고야. 그 장셰 글리담 그 조르담브르바. 찍이 샤브류 찍 등등 간에 셰비나 그 추셰 당당야 당당 생겨서 주부문도 셰드 다그랑 그 조르담. 패세티 가르스니 장셰드 추셰리 줄디 셰 장셰든 고르 추셰든 딩인 당지고 말이 그리고 주제 세실레 토여라 고베 가수를 하세 되셰스야디 듣고 중재지자 자료등대 관에 사셨네 도바 갸술이야 투무메이 베케주 여다 도바 갸술
2: 죽고 싶다
1: 가르스나 간주 세세 자료등대 자료 디슈체와 뭐 자료 투저 도바 And the Gamgan, Jingbek, and your Vikija, and the quality of shooting the Jagiori. Oh, Dova, good grand, you two moon be Kajurida.
0: No,
1: didn't have to me killing Gurua. Then I was Lessa, Tare Jelia, there, Jundo Shrata, Lessa Dushes, what the Chigla Garris and all Shag Tangi Yeshua, the Yang Shay, Tashen, and Joshes and Jorba, they can shed a Kushi Gura. Are you shouting the Gani? And the chicky sherry name do yoba, took your dover yoba, didn't you jump to your di? Let's say to share so what jump the chick did it. That jump the new with the car cigars, let's say to share so what the jump the di. Penal doverina, Dramne ketu rata. Dramne ketu tanja, and it puts the shadow do step that make anger ya lion, the chick tanja shadow to push the rear.

0: Milo Dongchangki Shundar Tibie Lukar Satu Mangchuki Lurile Chungbie Yinghu
1: Necho Kari Shibie Mangchu Jigzeli Tsensenta Dine Kiki Hegi Mangchu Guzeki Rangshe Jetubla Dine Kiki Satu Kartang Rime Jintang Yang Yongtu
2: Tinggal ini, tak jaga mereka. Ani, ngui mizin ni susah. Songjup nangju tiada ya ini. Ani, ngui bocchin tang nangju juga tak. Tiada ya, tak yang cina ini. Oh, cina kah, dinte kujin nang cecian. Tak, rang mizin ni sujun ringnya di ini. Macam kumpi, tungju tiada ya. Tak, ramam cemen nangju juga banyak na. Ani, tisin ini, tak mizin mangu cik. Ani, sujun ringnya di ini. Larsu tang junjin nangju tiada ya. Beba hajan cemen nangju juga. Mizin mangu cik ini, jong. Kanan peche ina, any Sago rig is a pubugi, Nipchin, Gozuja, any petty, let's say Tushetti, Tusi, Conazo Lumna, did she your well? Tatanda, Kinazu, let's say Tushet, Gunzin Rogati, Ta, Tadegi Punkas or Tuck this chatty, you know.
3: Caressana and so that chilling it to Josum Lonesum Jiggy, any Jongzin Bay, let's say Tushet, Munit in Nishalia, Tushet, the next chumbery deans are duty Nasum Jiggy Tang and the 做的安全米都开始做的安全他当的对象那么的个讲究姐姐做的米肉起码呀记住图书第一就在安全他落地个这里都是米肉起码呀叔叔陪米肉就这个的记住这样做安全用给的地理第一就是给个给的通知能够要的了安全的地理性给大看的 지게 두주드 모수 덤진 제제 단다 안주시에 전주 제약에 단다 되셔도 남만 돈베 세주 숨주 소장 다 되게 띵 안주 저에 되나 전주 제도 왜 되나 루제 왔다 미럽 제마야 샤야 지기 응금이 지내 슈샤게 계급 내가 줘야 지기 조선다야 디 디 전주 제야라 속에 드니지 티니 슈스테나 버디 알레 지기 건둡 지도고 그래 그전 당하라 지기다 집주드 모수 슈제디 전주 제제 미르지마 진비시야
2: 맞지
3: 어 대대대신 안주 삼류 날에 군대를 신네
2: 맞다
3: 미르 총 안주 날에 단단다 망창 안주 다 지금 님부존 망창 로든지 게라
2: 응
3: 대간을 지금 구수에 단다라 매봐 당연히 잠 당슈르
4: 당슈 매니지 진지베니게다 도리 지금 요르발라
3: 도리 제 저상 진대 인도자다 미르지마 다 로그제 충분히 지나가서인데 폐도내 아주 그 수준이죠. 제사 안주라서 동기나리야 다지기 잘해시다 제제 매베 안주 쉬는 게르비와 쉬는 게데 쉬는 게데 저 아니 소소소 그 미리 두제래야 지기
4: 또지
3: 두나치 나제 뭐 두나치 나제 다 미릅 제마지 두나치 나제 소소 미리 두제대야 능주 제 만나면 제제 대문에 자네게 인지 미치 돈나 나고 학벌도 미리 규제다 규제고 루주 대통나 만나나 아니 규제고 루주 돈나 만나네 밀라서 맵다 지금부터 도와 문에 배차시는 애들이라서 도시 승에 뒤잠니 했던 거 열어봐 뒤날이야 뒤날이 셰했던 거 열어 자리대고 열어 대 낭두도 가르치기도 대 심주 할람 진야 공부 인기리 말을 소소 낭는 쯔베 대 최대 낭두 대리도가 대 경제 대대 제재도 왔삼상 루주게 지기 두제 루주리야 도나마는 대 타교버리자 다 대리 낭급스 베베 갈리야 가서 가오 고돌 버도 장군 미주 탐이 써야 되는데 곧 대 지기 소소 갈리도 자 안에 두제를 심주 지도 장군네 찬네 시작하자 할래베 낭도 초보
4: 낭도 되게
3: 낭도 등이 첨부 이어봐
4: 낭도 되게 되게 루기랑 되자
3: 저상 어 대소 마신 비인나 안데 주제 루기 마신나 밀라서 내베 주제 루기 마신나 르바 주제 루기 대 대소 안데 마신 비인나 안데 시다 타이죠 버리자 제비 인상 안주 미르비 제마 루주 주대세 나물 루디 쇼블라 루 루기 Dusun deshe shogwa di jumze shibuji chenpo resha jabi yinza le chin tat tanda nganzu deshe nangma kyun dombe kya tachi yore kya hochi. Digedi lupri jaje mirib jamaaya ta kandar 지비 두비지기 안에 심슈 워터 데시 유스 워터 데시 라운노

0: 아니 안주 시에다니 뭐네 시에비나 아니 치도조 피숨 초보다 아니 치도조 초보 유대 잠바이나 아니 시에던데 잠바디는 빼나 아니 제 보다 마음으로 되베기 아니 단데 치디 던데 잠바이나 아니 샤진 초기 예제 때문 초기 윤제 아니 고베 시동 치모 마제 돌레 차라 투세 나레 젬제 빵게 메도 아니 빵게 시야가 치디 점리 외국 강수스데 다도서 롱은 망고 공기 아니 치 개바 젠게 아니 치 좀버디 안간제 셈나르 베도 다 외세 트브는 신게 디장안소 시에 대제 시에 던디 삼바 아니 보다 마메게 아니 디 아니 샤젠다 노 가사 때문 쳐다 아니 게게 아니 시동 치메게 아니 차데 아니 디 아니 점리 예샤 예샤게 차도조 아니 빵게 메도는 신 시에 뒤 삼바이나 아가란즈 셰코르 베디 잉나르 츠제제이나 아니 미그 돈르 차렘 렘르 코 엔제지 엔데지도이나 안즈 소소 땅에게 디지도 잠바이나 포종을 럽살이야 아니 박자디 용구르 발 아니 코난졸 디초베나 미치게 줄르러 주게 니슈르 케 엔제제제 안지도 코레간리야 아가란즈 링네디 은숨겹지야 다지달이야 아니 펜도 시우지도 삼상게 안딘데게 안즈 심슈예
1: 안다리 Nizian Shizam Tashirin, Kongtoke, Dislada, and again Bemayanjila Kinanine, Lase Dushigi, Digorgi, and Yamnota Tajina, Gamimango, Shirasunas, Nanasuina, Longjin Dun to Shubame, Simbabon Hengenina, Taduina, Bijin to Gonzo Chebe, Gayon Rizele to Shumi Tundu Tolayaina, Dushi, Shizinping Lagi, Dunbe, Keji Sunshe, Reptan Rimbe Gondun Tang, Jochedi. Mutu Jangana Zugina, Purdina, Lugar Juzetina, Manam Kombetaina, Yambalasu Yunga Chiduina, Tengenina, Mangzam Yungataina, Digi, Jesigi, Ixeso Mangzamina, Dalonangugina, Torishugina, Kungshugina Zu, Dendishubegunduji, Gamutidaina, Tajikdu, Jibengiba Yomaji, Chesan Hengene, Jesinangu, Joshugina.

0: 迪克尔尼，尊重龙旗年轻员工，来见龙旗仪。
1: 尊重堂，龙旗对。
2: 尊重堂，龙旗对白。
1: 作为普及两年为尊重对子，第二期，我们苏格兰马尔辛图，米切英里对卡尔冲，
3: 恰恰白马堂冲别。中日国际端木地，新开超过两个区，眼望级别四十步。
1: 增重堂龙井对开了。
3: 增重堂龙井对开。
4: 杂志堂点别宣传链接观看上。听地里才能，普及中巴不差钱。独立电信编剧及张伯堂，责任编剧拉吉总体艰苦难行，编剧每晚比准抗能比准难为，难他拆迁。各批为每日及中午举办全面单机任务协调的，编剧及配合龙城及该主党团伙的，总体文章当中呢，两段数据应变在那有票。三朝天界，年查及八天出局的区别。표기존바포두린댄진변조니표산의시슌투수민차치라동조릉아당개배변시인공대표인체가시채식인바급시두린시차외김두제로책동등기죽주러로구충바당제로책동등기등주등구러로가시아익주당준충채수효인제로책동등기계주계지러로샵디휴바당집지거충두거책동등기계주계순으로공마천룡기가련당자사기권의철로젤책동등기계주협계류골프먹주팅당부급수공매깽아안편바중기작제제배굴분기출도딘신변조당제바징지제발장바당책동등기급주고지로표두안편당표산의시흉기那样电信编剧党接吧亚南从地杀了库尔格党经济接吧党员库尔邦基由于中央相的孙松托偏于独占体制库尔普盟主定义不足之际电信编剧恐怕乾隆基毕竟独其估计库尔普盟主给连接用作连不把中所了一路打死接吧了电影配了七六七个重要事独立电信编剧及国内创业团队按技术设计技术管理等技术方面，免除零级新人缺中不当。居民南街所店里日边年卡了农业财经，老对银行美容车上听损失怎集中在不提，总之是总计门是三天穷年，几部模具差别电锯是较大。娘啊给电锯来过了些把地西古巴的热度级别等协调了说给开启中医的提名切削的也必须年纪突破削落个启动松的出去了怎么能有劲想想松大吉在这历史金融团上预备来以那件协调了说把忙不惜怎么能有劲忙起我托家都送你他就解决没不是급시외미랩기중어주에바수미땀기주무시차와디니두린댄진변조기제로책동개개조미주로로잠바시긴바디르잉주신분학점휴바다주시티로갈학점신두린가루미랩니급뉴수용출중외표산의기상의봉주다골프먹주로속배세튼투신기룰규세월교육마세투입시부터는면추중앙기표산의시흉기지시선주리주중앙시흉기표를주미기다원러흉내갑배처림당교등소개간신도치외로규경세신개발교육에도급법기전도외질반삼수수로냥하기남네도된치수제바쇼로가십지십주신이잠在月经中巴不尼配给这次年松的强求别多忙出给中水来讲年不独立开发的 주지 치기 텔라 베닌타 멘주 코네 마징라 멜로메 렌듀 코네 좀 쿠토 부양 마인바 콜라타티 토 공어 제차르 기회 이글 테베 년집 때마다 숭이도 급에 미나다 자와 연종소 지문 지신 외수 통도 영화 더부 종류 받더니 좀제 캐도 팝베 남달 잠주 신단 채워 식시 샴르 헨게기 표기 좀바 보착진 두린 텐지 벤초 기참바탕 체링 핀조 라기 좀치 겐고나싱 변조미만 비준 강내 비준 남외 남달 착진 급시외 미럽기 중어 주바 수미 담기 점무 시차와 편놀기 표게 롱친기 개주당 튐바라 좀지 원참단 자네 양균 슈바티 류중이 바티센로나 디급 종시 땅나외 차주 대미기 땡도 잠근 신이 종가바 침부 치단 서준 제바식 두배 개비도 되수 민지 서좀 체그 송전신 디급 잠살러 송시 주지기 측년 민대냐 주제 튼 마록 잠 유규 쇼로가추 铁车 限制 매바라 사점기 끝표 대치인 디게 모여 청마르 변진 탐지 긴시 진부 좀된 때를 신기 미투배 쪽도로 두가르기 왕진다 제룽 점루 항해 정원 결사 점인연기 지줍기 농치제 제외경 급식 심충 부도 근제급 변치 진부치 매치 팅일라 가피수 교육이 민라 변치다 서와 인무 고외 릭자슴지대 계기 치워 가시에 치발 뒤배 렌톱식 숭내 릭자슴지대 계기 끈지 망월 펩숭급 대다기 슈렌 체체 슴지대 계도 뷰월 제배 뽕인 침보 초두기 디급 고외 균길 둔찬남다 최주영아 둔치규 강유 제기 제룬양 계투톱 대승이 워마 소수로 류칸 차장다 sirgun kuitarisu ngoyo tsangmar suri nangki gyachinpu tsaldi dichi tamtun lunrubki toane ronggu landin durindu pepsin. Di tsun, benjin tamche kinsi kukumar jenbu daluda chuyun tongna zangwe gozi nyamchar zekurusu tsangma korangi lor sengi dip joda mebar guba masi. Dorji chang ngu benjin kukumar lupsan benden jishi ki namdar jamyang xeba gu kumye sanji zeba nime we sirishi chawa tingdu zhishi lumburu zhotundu bala shubu xingi nangduang seku dubudan. Kebar namdar nime we sirki bu gabe shokchang sumjodan duyunki gyabchini bar kungdini turi seshin lungi la kimba jeba. Chosumla tejin kebar jitila chodu kuba xigi imbar nang di chun ngachir shabduwa tang sishu lana machiba zaydu jiso sewar kuyoshinba le. Kowe rangxin tamdiyuki wechwe pomyordu goba ni dianne minxin. Gunsar chashi tikjin lingdu chachin dunchu tsukib simgi chuba tang jiwe shabdian likbyuki menche jakshi tinga pien lodar mechik gajin jen kongbenji da tingine zayxin yingyang. Delo ngay rang lochukji la lipsi Kumji chukye nene suandip shukyu galen pipnyonshin. Merji gajin jen ti longji ki xebe cikdun dutu shukpu dace ma nisum zam yubashik sonang to. Xa nga chukki ngunchu ne zin zhungnan ki nangzhung changwar chedi. Gandam giwe xingi so gyacha mangbu chua nang gyabji bari xingan negi sinye du ge chichung ta techi nyumbar suigab. Chamadjigi ri dene machungxi. Techo sikya changme durin sejung di guna charung. Mimang choksar jingna mebe boba sangwa xik yindu jiling. Dilu sakar chunchur giwe ninen sung, koda la che lupchu sumje la mechi gajin jen kongbenri da ninen tokchi sengwar namchung le pavyu lobyon chenpu yukba jengi zebe nyanga melong liu nipi Tungyan sumju zang a chasang ki gerti xipke zeyxing. Nyeri zumju yangpu. Techi, targal yubi chunze sechi bari gishi yang gongkham mazuxi. Gema gertin jen ti gongxir. Pu chinja chike Urgen Minchui Ling Rangtu Ko Yunden Lobar Dongzi Zerung. Puchi Langshorki Nambe Ngerang Pamatang Ka Chedi Tegrin Le Denen Zhoman Dube To. Merchi Tini Dang. Shepchung Denden Zhoman Nine Kyang Ngerang Zhe Ma Pyoba Tebu Chambar Zegi Yoshi. Dikar Pamatang Nyamdu Ki Yunden Le Zunba Chiki Che Chobbe Minling So. Tegrin Le Zhoma Gube Shuwa Nengi Shubar Ding. Merchik gertin jen tinginne, gergen kochu zebar shungger ki toyen chishin, lakdun ko puji la songwe ji la chambar zedib, gabgen chambibso jindar nang manu be gyalandu shorto. Lobyon gengzu su urgen menchu lingne marxakya weki dungri chumi, gergen chuzonba xe nikdu ki kewan dami tishin, gonglu gejur pebe jendang. Nyeni misewe tsuhirung. Mechik gertin jen kung benri tata, dabiun teji basan tsirin nige lobyun nangyong ki goyun chesing, xie chua ta. Kebar mechik tingin rangla benri tashi chakba tundin zuwe chepo yinbar din. Namsa suje so kengji ne kuchin sabchi jie la gong. Ko ringne ki yundian lobe gigen la durin du jen jimbar zetun xin. Pipki chupdun, ngiranda, dao lupchu rechi gu nisum zamshigla. Lojin damashiri zebe gertzi ki menga, nyanchi nawata. Nagzi sam, jungzi su bebe menga dawe wesir. Nganchu kebe nage jene, kunchu chiri nam, zin juna zetun xin, rimki zengyur chebatang dipchung. Yangyara, nyanga melung liu nipa chazan chaji gertzi zeting. Titu, zomche shugab, lobyan shuzong, gunan minxing, jianyiga misewe cuy xietib. Zegi rengxin jubata, nyamni ki beta, kebar ki sugjian. Surdan nabia chamu, tade cingzhe jarwa so. Gyashun ki jutun kogaxing, zomdu lor chixin macharwa nam, yangjian giluda, nartan, rimbung, pyoge, begangba so. Nganchun kepa tumi zebe, bichu kani lipshu chetzi kinto. Bichu nacho zhangbu zambadar kutdu di, rangzum yinkui ki nyalamdu zhazi, chirbibsu. Hehe, ni gawe kune mikso wangbu me sewar kyurgyang. Zogla rikbe ne dita la chungu tune lo dizan par, gomxing jibar chebe mirgenshik yinshi, chibe goyo kurmeyong. Talam tsikzum sholoka di tsikang dine di par ngenchun ki keba dindrishiki zay simbe cita. Yang dine di par di zayba yindube. Bechu nyingba kudu chebe satsum ki kochila chu jisungne teche cha ki subde gyarzum chi junan zaybata. Yang shung ki gongbatang chenbu tumin zam chungrung rangi loto ne satsum chengi rila teche zamche guri zayde Tiwaan ki jokpa so, xie mi dongyang. Kienbya jen ki gokyur ki chu tamche ngunsum tu si xi. Lobyon kepa dindre chung tu yukyu mentra wa dube, rikba jegu da jimgu ba du nyam, zunba chi ki jegu ma se. Nirayang, chung yu tu ne, nyanga ki cikzum da tangxin hindu chewa yoto. Lobyon chu zunba dini, guna min rung, chi kepa tang. Lakdun, Nguyen tu mechi gertin jen kumbenri ta te xie ki pumsan le liu nip cha zang cha chi ki chi chubdeb zemxi juchan namgyang lor char de xing zomcha juchi ki cikchur yang ma cuy la bakbe nyamdang den xing. Xiongtun dang mingge kuyu so gamu yin kuyu ki digib ne lom sim dang denbar chur. Digib yabyum gertin jen ki ge kuyu de xiong ki karba gungyab cilin dang. Debyun la geriwe chokji chakze, gogyo yuge nye che du bumin nangwe, nyeri kungzi geb, yonden lopchung ki parsin la, nye randa, dao ge dang rikba lekba ngadru tsam la. Karba gongzi ngari jamnyen dang, biwaan lingbu so, remu chita dang, kalu je lopchung che juba dang. Gogyo yuge ne, namribbe chungshu xie chen dang, choxie. Xiabzhu dhwajia jie lop zhung nang tang. Tien chung, 다리 낭 종아 공신 시 조신 찬이리 동나 제급장 푸 진짜 매징 체투 맥람 멘세바 지버삼미 페베 주취기 태지소 방미 체도 민족발 야튼기 뒤기는 저글린 뜨메다 누풀링가소 춘잠투 돌진노 부소 뒤제치웨다오 칸니 로빈기데 포르제네그 체기 다도 총숨다 방게 베숨소아기 제주 종다르다 근지니 기진 삼지 두린도 대비 민망다 샤타라 바 직소 제문 남장시다 금점 제라 누링기 규소라 친디 다주베 샤춘라 다당 민데 최고로 펜베 샴핀두 작베 제종 지중만기 장로 쭉지베 토레바 대로 한데 멜람 치미 진지 종급 제규급 디게 간데 랑톱기

생애남초 남불행기의 원점 체미 루양 시베니 신신심나와 닝타분의 토제난 쇼예 레젠디 케기니 문예 톱세 토베 루와 유라 원점 체미 루양 시베니 젠디 세네 니로 쇼로나

0: 平常龙青年青年看，别给龙青年谈的龙青六七来先输赢。
1: 李正鹏也拿了案子，我们温州阿新家是送别七港地，提小了钱过来给西家扛糖扛玉米，起码扛到九月过了，送个不早完了呀？那多少点把糖给把写不是个，难是你个难呢？多少点把过了呀？那早完，起码他个真正你是送别七港地，可点扛移民个过了呀？那老姜糖我都输不得，明的真正写把糖，那么真正写把你个难呢？明的真。就过了呀，那送个早晚人了，破一破一命的长，磨一磨一命的长。没人看你，没人我是送呗。西岗地界给点解扩张十八层，家具皮革农村三八八啷个看出不热？命的顶住点白过了呀，早晚了，破一破一命的长，磨一磨一命的长。没人看你，没人我是送呗。西岗地界给难了。好汤磨汤磨凝水给大个一碗准备明天做连你你托呢必须当当在不得。一年更多给好汤泡磨汤磨磨凝汤磨凝水水密集的几个日本是呢密集的早晚你呢几个马的全特的日本了对了一杯泡磨磨凝水水今就给一个那么大送了一碗泡沫没人给一个地界了可古个要的第一真正的人真正是的卡的写过的表示呢明德堂那么说真把切记给明德是你的真就给一个地方了泡沫没人说是接了成为七点七十多了七点七天中的卡的是呢七八世纪给大家说了再不虚伪呢七八金就给一个铁堂铁长世纪乔瓦的前辈可定的电波的话了七面个的成为泼沫没人说是卡的卡的表示呢长家的电脑我都忘了长家的卡的人是呢金就给一个铁堂铁堂这话特别都越别明晰泼沫沫人给一个地音吧小娃在那我都忘了前场他的地准备泼沫沫人是一地金就给一个以内的明晰一个以内的没些钱呢你个老了大给一娃钱呢其实你你要的地他的地金九堂明熙一个大宋给一万七十一把的了可可可要的破一破一命的长磨一磨一命的长没人看你没人我是宋白七刚天子可等于他的电话的表示呢金九给一个铁大大宋都以为让他策划特点都预备明熙破一个命的同桌大宋白团呢成个人了金九给没一铁大给德宗跟南北让他策划特点银白明晰模拟一个成个人天末在金柱跟门铃天策让他策划特点都预备明晰门铃的一个天座德宗跟前面成个人是宋白成大的日话了天座上吗德宗跟南北明暗面明的银白金柱跟一个天七面明的肯定是成个月面的过了宋白七刚地界送给我电机广播的人第一个呢按照那天孔门南的六种名用啊许出不得第二个家对前节这个这个面下面按照孔门我对许白南对体界了屯村的北大丁的结果他的前辈呢被他洗个几个辣吧叫吧拱吧我不鬼吧打架赌吧辣吧赌吧几家借吧谢吧得吧你个猪吧拉索呗别停止了呀恰村的我都许不赢呢破译破译名字长吧是吧了红都下呗别提大个难了别呢可我看到的公阿萨公公吧萨巴达巴达的这些就猪拉他猪吧拉索呗别提的我破译破译名字长呗别了猪个日呗想那用个日呗是呢地里的没地方解药嘛的被提里的破一破一名的长白被了诸葛人士学的人没些钱呢明晰破一个解了拿着拉松了永久堂借的书不的茶堂切白茶馆给我银章给我们的银白堂俺们永久见的没有银白 탁현 낭시 시도 죽주 세네데 진주기 이글라 시베 딱 이와 치주 땜백급을 야이나 나도 콩을 양어도 쉬버를 봐라 타이네 듀나 슈에 틀도네 다당 탁현기 이와 시에버들 봐라 타레 디에 슈에 그 튼다데 카데스나 튼기 죽주 시베급당 진주기 이기 민대당 남이소 더중 주디 강롱터네 진기 유메 문지 시베급 인자 디 이겁라 진주기 이글라 다계당 다순기 이와 치수 유바 니기 낭네 다순기 이와 치수 유바 디능시 문지 치구구 유베골레 콩라 모두 슈추버드발라 제장 민대당 남이소 진주 시베급라 영주 휴유나 영주 태 진주기 차네 다강 이민라 문지 남국 요래 영주 머슝나 진주디 와 진주기 다순기 이외 낭네 다강 이민라 공부 시국 요래 와라 제장

0: 남배 민드 짐바양 망타주 요아리 또두나 더중 짐바탕 쥐디 짐배 남바 강인버 이네 뷰개기 작바 뷰개기 춘이 뷰개기 주룩탕 툰배 주룩샤자 인자 자툰벌 내 대샤배 배틴수니 자존 남기 추디잠 인시 슈초그래 또 자지 뷰개 룽진 샘바보 남기 진주기기 남 다숨러 예외 大康薏米汤 明细一个我呢, 大松汤, 大爱一我七十余百一个囊呢, 大松给一位空呢, 大康薏米了广播写节, 背着了一席汤, 我在南国的呢, 哈장기, 개신부시라데, 后来我的学个, 南对同桌呢, 起码康大교회 고등시에발레, 明德顶嘴写吧, 남이说顶嘴写吧是, 南是给一万二百人呢, 那么明德顶嘴代表够了也早了, 破一破一明德场, 某一某一明德场, 某人给你某人我是送别, 七刚地界过了也呢, 我对他, 这些许不得的话了, 相当于, 其他的男生你吧, 남이说顶嘴代表够了, 我对他, 这些是属于你吧明德南米索顶嘴写表来鸡顶嘴写吧南西西都顶嘴写吧写给南西给一万二元的唐不鸡顶嘴代表够了压抑呢找了明德铁蛋你给你替你让给咱准备全文两汤七八汤金汤中控之我汤 내탕北北炸羊汤咸阳乐都哈街汤几对南汤大不汤各种咸汤土朗竹铁蛋我手准备全是送件七港古团呢明的南米汤厕所整个月白可顿的按住了牙医呢都对这个团呢电囊再不着了下面按住 这刚天主代表扩顿抗疫民徐宝老总堂我就去修行到了这刚顾不提给了牙医呢我说这些没学空了牙医呢念了眼这刚提给给拿了吞白嘎在明堂七点卡几个扩顿过了牙医呢我对堂 这些都去修个眼第二三的修个眼给吞大堂部的卡的是呢
1: 最近空了许百，早晚拿了牙医，那今天就送嘛送来了。明德铁蛋，你给你些给七港地囊了，成为明德就多了。第一个了牙医呢，我就多多去学个音。没些钱呢，第一个了送呗，明德的，吞大过了牙医呢，空给里在那了，我就多多去。总是没得的，他的的七港学过一个工作卡的是那第一个给明德的，肯定就能工资切，个月没的。 天南国的开全部是哪的，是吧？最近俺都写一个明德名字写的了呀，全你个课程都要的完了。我那唐某的开的是呢，唐某的名额面前写进就看营救了，可巧个要的。第一呢，明德西北的，可有唐某的嘞？可有你们的开的是呢，名额面前写进就看营救堂，策划特点一百，他了就有明德嘞，可巧个要的。再讲。 明德是百岁院长，明德是就在那创业的团呢，我们这全国个院的，他的爹呀，名额面缺席是月白进就看永久的一个的了，可个个院的，他的爹写一个明德是多了，没些钱不呢，明德三的，看了我的书不能信，名额面缺席了月白。 金就看永久了，可巧个月吧，几天？你把看的是那名额面前线金就当永久你的策划特点一百，他了家业给明德来，可巧个月的的，他的爹送也给明德的呢，名额面前线了月白，金就是那的，永久个一个提了呀，那可个个月的，别那恰恰，嘎哇，蓬勃。 他个能行个百把，写了数百，我汤八都不腻，明德成就点白给明德的罗了，我提汤八的明德这边是呢，明德这是个，你看这是呢，光写的在呢，明德成就写白给明德的罗了，第三版明德的可个可个话的是呢，南米汤七对数，也点击给明我们了数百，进就是那的，要么呢，永久给。 砂糖。
0: 영주 기 가제라 야이나 숭버르와라 베나차샤 페도 껴 페네 테 페기스 페라 두 세라 소베 베디다나와 충에 페세기 인도 딜라 슈베 진주기 테이딜라 즈기와레 디나 다리 대셰베 민데도 다 대고고가레 샹에 터진 슈버능시 베나가와 탕 품버더부 가와 시베 와탕 품버 시베 빠더부예 민데르베스나 민데르에데 다리데 숭예게 민데디니 남이 탕 채소 야 딘치기 민엄을 슈베 진주기 이기디라 고구요아래 디나 세디 슈예게 전다 당부디예 세디 슈예게 전다 니버디 카데스나 민데 테다 니기 니세기 테다시 두가라 디고라 야이나 제시에 두두지 슈기예 민데 테다 니기 니세기 대다세야기 민지도가라 니 근대지로 고국여드베스나 대시바디 편이 되마타바레 루발라 타세디 니지기 다지레 디니니 뉴바디 전다 가드세어 제베르스나 망베 코든세어 주바레 퇴응의 토라야이나 민소스 타당 죽을 슈베 진죽이 이기 대당 대라 숭구 여르와라 어디에 고국여데 세디 슈에게 전다 수바디 카데스나 민데 테다 니기니 세게 치강디 타마타만데 자외 치베다 가이다 약히고 기사 기시도가라 어디고라 예 치강디나 중외 민데 테다 니기니 시베 가이다 약히고 기사 기디 전다 가르세월 체버레스나 치바세월 주거르와라 오나 치바디 가르카르레스나 치바디에 민엄을 슈베 진주기 이기 테다 인스네레 양나 뉴데 시에베 민데 세야디라 고고고 요르바라 오나 치바 임베 응엄을 슈베 진주감 영주기 이기 텐즈 차와 강당 강체버베스나 지강 타마타마디라 중외 댄세야기 차와디 셰베 코든디 댄바르와라 댄스도 되는 가르시에과래 장바 당 템바세야기 튼다디르와라 퉁을토 민엄의 진주기 뉴베 치매 남이탕 채팅조 야청기유배 튼다디 땜밤 양만나 야창배 튼다 땜밤 딘데징라 고구여르바라 세부슈부이나 창자디 최응을레탕 치바탕세기 치강디네 고주배 거주겐탕 두랑죽세기 치강디파기 낭두디게레라 남이탕 남이머이배 채팅조 민대인배 진주기 이기쥬 정기유배 튼다디 안돌라 떼나마데 디나 세트슈에게 튼다 숨바디인 리젠디나랑에 민대진주 떼배가라야 자와라 포이포이 민대창 모이모이 민대창 머닝키니 머닝오스 숭배 치강디게기 코덴꼴라 배탕제제 자제 퓨게룽진 세바보나마 오데슈바탕 튜도도 세나라나
2: 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 고스 키란 텐쟁 아니
3: 야보 아자라 공가 소야 다르다 다 타마 메트 교세시
4: 아지다 저니 야야 타마데 지우시 텐쟁도
5: 闲了三四千年，迷茫不总些啥钱儿，洗他妈去了啦！